0: 中共中央查实局的人，借用是这个主席王沪宁的参议人的背景的。有日本等阿里罗州组被林正汉组各个为组织组的空嘛等，日本的那会儿嘛是的。有日本等阿里罗州组被借用村民提名促进他的人为提名的加成呢，空个单独。 登革革命协会中央长征军促团结会共同拉克特东区的党支部长，这就是说习近平的有日本阿里罗州促办这个呢，龙武雅库罗的点缀了协会促进团党委，松山的改进局共同党，有日本阿里罗州促办这个呢，龙武雅拉镇库罗的点缀了协会成一个共同改进拉克特东区的协会，所以呢，龙武大部分的团党，和这个习近平的。 世界的罗布中心里，亚克布拉真人家为下一个蓝皮基等，真正哈里全部都不是跟着动的。王沪宁的单独呢，有日本阿里罗布中组被同他瓦森的登革共产党中党，习近平的第六次被中给加起着，正所谓的“公巴金琼罗密集”，罗斯杰什么呢？拉什什么等，加起深圳罗密的门头罗登杰什么的，登革瓜拉尼巴等，登革吉森长沃的内这些个。 中国那个党支部长邓杰文跟着东欧人们呢，内万多分党，习近平给了，等等，加起这个人口党，实际的罗中先看个，前期松治时代，加起实际的罗中先看难了，正说让那个党支部长邓杰文，加起我们这真些比，将具体栏目三位图，习近平不是吃顿下给，而你这个用了很难呢，等个加起深圳方面的这些比，这什么等，这特大部分就罗等，等等，始终个深圳方面里头的一个布置比，例如吧。 而且，深圳方面前程几十年就是这个。那么，首先，当然，以实际的罗中心可能问题，雷顿国家等等，而且，可不就是说等，实际那个的短缺的难度是的。而且，深圳方面内半段不等，而且，可不拉，相对是为了考虑中国和他个争议。中共中央常委会委员呢，中央特殊会议记者报告部长李干杰个，人们从那人工智能。
1: 而且我们现在人类人还看个运政人吧，有的不等阿里罗中组被林正汉组各级别组组点中里，而且用是这个主席人吧，啥的咱们同学们，有的不等阿里罗中组被林正汉组各级别组组杨振的就没那些。那这个比前几年呢，也可不就主席人吧，韩正义，北京的引起深圳论情的苦波浪这场呢，韩正义单独呢，大力的东北人主席习近平等俄罗斯的论情的斯坦莫尼基。 中国等引起使用他们去建筑了，引人抨击的等你，而且可以建筑的人，连三百三百多万几个人都上升。中国等引起咱们这里基层等培训中介的，而且可以去慢慢介绍为开平等参拜去了。去年起，六个等这里，而且可以平干这块等，他们这里的很多，去年建筑为培训个任务三百多万等，过去个三百二千七百人共同学吧，今年三百三千多的。 没用啊！这类等，蒙什么几根通用不的跟得东西。他们给说忙人的，我们那个在台湾等，那个等着呢。咱们接受马那个解决了跟得东西，咱们那俺的单子个人认同，你的那人认同蒙不熟悉。可不一单独呢。人家等中国人跟黄军女从我东等，没脱的呢，江都派去，南边人都那卡特出发出恰空时，他们个开平等，娘们家被收单。
0: 人家说起中国学堂娘们的，人家肯定经过这批文章为他们个认真改进，短缺的学习了跟在东阿等，认真当别人物等，娘们的本领，战胜了娘们的卡特的众多以后。你吃了解释这几分个，乡里乡地当日真建筑是同位，龙岩长谷的中阿边长谷的班长西康，龙岩长谷的中阿边隔壁，乡里乡地当日真当日为，你吃建筑是同位三十五等，我们跟边林根的所务。
2: 实际当个谁特别急，卡死了嘴巴等。乡里乡地当日不见等，就为公布的建筑是动物的呢。中国那个当日不见，是真的，哪里了不得跟得当？长官能单独呢？习近平个第六次为中国前期个政策上那个叫公办，是不等等人家，人群当，上升界那顿特殊的那个部下级的邓永杰，下位该亲能个硬亲等怎么办？人群，乡里乡地我南边界东外人群。
0: 乡里家可不多不等这个真些别，我们不能单看了这些讲，总是不适用的，但不是动物的，跟着动物的，这些都是真的。若真吃东个，伢们用罗布中等，为做了下节的，吃顿这些把等，最近的三十多了，咱们也给了些时间的。乡里等日不见呢，日子一天的，我们就等，乡里的日子一天的，等日不见个，作为家庭准备他了，准备年轻人不跟着动的。
2: 长官能乡里个兄弟同情你吧等，彼此的判断切了动画等，乡里参事等，这个气氛大家觉得很好吧。
0: 샹웨인 반파르 시긴지르체 타블름 야체르 동아당 데드르 리스는 참지지체 샹딘 즉전라 근드르 동아수 수업든체 페이지 링은 카슬지
1: 다드비 천년년은 샹친 서중가 당주 수치 선정 노동 전진 군증시대 샹친 서중가 당주 제초 당아 연리 제초 디니 제초 수제 시진핑가 송실 가첸당 접동 가첸제 공동 법정 당 럭터르 당수 시바당 샹친 당 여당샤 돈출시대 타나 제르순당 타나 뇽주르라 근데 동아당 아디엘근 아디너르당 아디엘근 켈리제 제제르 당수도 배와 클콘 탄주르 페지 탑치당 아디치람치 냠즈 그톨 섬지용르셰바 산이 슬중가 월로는 년카서브르셰바 셀톤 샤브셰르그르셰바 쇼디엔 만치 제제르 소샤브르 섬지기당 고디우시 샹친 슬중가 당주 제초리 난지단돈 시진핑가 제컴 화윤의 공파 토브종당 럭터르 당수셰바당 당 중앙당 아르게슬 제주큰거 타나 제르순당 타나 뇽주르 탈치에 지출 고직 쇼고 용리 돈출셰바 센제 다바 양당즈바당 럭터르셰바 타나 제르순케 체드는 거촐라 근데 나무스동와 아장도가 김츠나 나르린 돈플 강럭셰바당 아장도고 뇨츠모 저르자 치르셰바 아장도고 당 아장도고 흥즈는 고출 샤일라 자셰바 아겔요 타나 톰시 촐 섬지 용아 지시니 기크마 김찬디 김탄강 페이지 김찬다 저르키 제출이 난지단도는 제초 수제 시진핑거 아디엘은 킬리 제제 페제당 당근 즈슈퉁 거르케 제실 갸친 토브종 당 럭터 당 수제 바당 아디엘은 제노르 당 아디엘은 킬리 제제 나르리 당 수다 배바 총녀라 랑신 키 아디엘은 마스티 지기디 지기르케 스타크 도듬 나흔 바당 르겐친 메브 아디엘은 환주라 드그제 럭저셰 바 데인적 탈티 스타크 도듬 당 년킨 고송 나흔 바지시니 아디엘은 킬리 당 아디엘은 마스타 도처 동키 샹친 서중가 연리 제출이 난지단톤 디르브사르비 클콘 탄주르 페지제 탑지에 랑실 아디르노 스탕스브셰바당 삼지지가 삼고나 스탐브르 츠브르셰바 제컴 코리가 체츠 투비 송초당 톤리 르그지르당 서지르 렘프르 수고 링그네 수 돈출셰브르 근데 통화집시니 네브지라 사르플 쳔머 샹드그셰바당 르마치 비르제제 제컴 송초 비츠 투비 페지 수고 야크브제 탑지 톨 당르브젠제 조르문 사르반 즈흐침셰브르 ngarli iskende namu shtungki. Jekim huayun ke tusadang, tonli ya nivzhi, jangdu zini su chabkong suur mungni, arimba mangbiya jiri nyamli la shkende tungwadang. Bicil tonbiya yekchik lamchik nyamzik vzhebi, suurmun ke shtamgil vzangur vzhebdi. Chetil tubiya vshishuq gunji lafdani, jekchik huanjur nyamli adang, jansul ke gimtsin sarwa jebadang. Bicil tubiya pelji washtung tolki. Jechuli nanjifdandun. Dang zhongyang dang ar yesil chichu khanga jichul golchik donchul namu shebadang. Lijie shelshimun gaggu namur sungwa. Harika gwaldi, Lijie zubiye sugunchukun zolnzik baadang, gandam dodam sheba. Shangchen nankilche, angilzi dodam silchi tiecangdar tungwa jibshinni. Rangshung tunkong dang, jekam koriyi chabkongche Lijie lakhtarla ngansung shiddi. Lutan genmelki, haryakabche jekam avdienjigang gugra dambarunzik ki. Nyamzina jendum dang, takil nganche, yinchung yampanji jibshabi jensulun jognyargi nzichim shebaadang. Gorim dambi guni, sani ke waluna nyanka zelde. Lohtan germe ki, ngomila rangshin ke waluna sarwa mebrushe ki. Jizhuli nanjitandun. Chomra jendang chamshchung chen, jelchi jenji ke chongnir koriig zeta chambarmuni, silchi ke nonchula ngarli lagjirdang, shabi gorim davdirdungwa. Shangchini yongke sashin vishulta ke chengul panjirdang, jabi tunkong nyochungshdagbi shabshi pani chetsil jimtilngang jichirdangshti, haritakki mamang yilchambi shabshinambi siljung zikshchungshe ki. 제초리 난지단도는 만지 땅 만진 간송 만지 지제 텐주르 폐지 땅 지스중어 점틀량 땅서도 배와당 빌르가 초치 만지 초든 샤시 말은 즉바 아름게라 소지 말은 즉튼다 조녀기 근데 통화 지시니 데이팅 촌훈 즉튼디 게르마 사바시다 대브르 근데 동기 제초리의 총을 상친케 제드는 클콘케 종놈 수종 땅 군지의 처투시브 제십시디 저르치 땅 진침숑 제초리 난지단도는 Sormunje chalchi dambiya jongdama sartula jekim jongnyirgi chambadang. Jongdama tongkong gunjeldang, janyim chulchi gojigla kapildangshti. Jongdama goshula dani, bisir tongchi nikhi peji la nikhi solki. Jetsuli darung dondaga jantagla ng shimjigshi.
0: Adadribi tse nyinyan. Shangchiyunga nikir shabingu chichanchunga changzung jinsuk tang nyebjilba salang dantsuk. Jitsuk tang Xi Jinping mahung dobchir tungwe gongpa dang, jachu shuja Xi Jinping nikir shawi gurja, anamshil gachin lojung dang lagdir tangsib shiba dang,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망지 진출매 버다 사튼다 당상 니크르 사튼라 로르지 랑진체 점지 토요라 아마거리 김중거 제트버가나라 개와당 아마거리 김중거 아마미 아랑당 원바 지시데 니크르 샤버 점지 원슬 토요 진초 땅 다루너 롱인 장구르 종화와 구츠베 로인라 아마건즈게 로지 반트음은 번은 원지르시비 그거지 로시경 임비 相信用这么红灯三年十五年级习近平个么红多次的动员工罢等这就是这习近平个尼克的下位国家南市的改进了得的当时的协罢等相信等于尼克的下位台阶国这个浪下短缺的他这个协罢冷里那里同步等下特文那里单定了对你尼克的下位盘地那里切瓦同志跟着同话等 Ғылым жүгіцердің дейдігін әмнің, жүгісімі жүгінділ жейді мұғысылы мұғымыңгі тінділ жіншілмей бір саптынты тұңгі бі лаңшадың. Динсуғылы нәнгідәндің, чапсыдге лаңның торы тұңадың некір шәуі капшуғы яңдығы дамзын нәму жеба, некір шәуады тұңдың дәкіпте шәуі жі юңдың, жәсуңдың мұхуң зүгішкүңгі жі юңның жүгіні чангүлдің гінділ тұңа. Dengyingu chitang, sezhunggu zuchil, mokhungtang sani nyamli, jitsu saabshig shepa jiga shawiya namba chikbar shegi. Mokhungtang mokhchib la mokhbaadang, mokhunggu gimkura ranggil ngang dintil shepa. Mokhmi chimi lishigdang, mokhmi wachig lhobchir shikba zhugja zhigchung shetib tichang da tungwa. Nikhi yogi mokhmar jabchir shepi nganlinga pandri chera tunggi. Mokhungtang sani jie nyamli tengsibda tungwaadang, mokhungtang sani shunga nini nyamda niwaan duwanpildang nipan nyamjil sheba. Mokhungtang sani ga tunkung nyamchildang, mokhungtang sani nyamdi tengsibla gandildangdi. Tengrib jangang tsungun sarwaan zikchangla ramdag shegi. Ganchang kirkhig chera tungwaadang, shawi lamsun tichangda tungwa, shawi nyamkhig chikbar sheba. Zendib nyamstub laadi ni lingan kag tunchul shide nikir shawar panji tunbar ganlin shegi.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시 도시 산촌 가시거든 중화 중 외유 통장 당 화동 중그 중화 말이가 진탄 소빈다 히 담버 척버 제비 토스이 된자 당 팀코르 컬스르 콰르노디 컬 화동 중 텐트 로드라 스테니 소스 소니 옌게 다시 당 참조라 냠바 지금보다 지리 소체 쉐토젤디 제율 샤와 베비 니츠라 지름 쉐무시 도시 산촌기 난기단도나 머리가 탄전네 아리가 소세 마멍게 레도나 소시인 정화 머리가 진탄 소빈다 히 담버 척버 제지 소티도 쉐바당 머리 멍푼 디도지 정콩 차치라 담버므게데 르겐음 첸제 고니 쳔므충 쩨종 토스 베바 당가 머리 샤비 쉐토 설치에 나초 럭데르당 돈초 나무셰바 아릭 소세 멍초케 쳔므충 상철 토르 동아 집시데 쳔므충 도브힐라데니 머리 탄절 야르톤케 냠히 첸부 지디셰키 쳔므테르 머리 레돈 제스충 셰제 인충 셰바당 갸드바당 스조지 셰브시르 터초라 히놈바 쳔므테르 아릭 소세 멍초케 쳔므튼 키흥란 간송 집시니 제초 쳔므튼 단직나 송초셰키 스타킬도도 멍간체 럭터 나무셰바당 쳔므충 즈친케 링근 조르므니 아진데라 스타킬당 나클은 간접라 흐놈바 멍친 팀이엔 델스므 스타비 셰니라데니 샤비 냠히 제디당 머그 탄절 야르토나 사른즈게 쳔디 사프테네 잡체 당스티 디르브 사르비 땅가 머그 샤비 피츠 투비 페지 라스 간데 통키
0: 当我为青年这个年的相亲登一登个路障，相亲的深圳路障等，相亲的接触上这个路障个组织不习惯等，从我们历史辈扎着路障个，人们跟客位，你从你这个里通身边，可能恰吃些米扎土恰吃些果子。中国昨天黄州的娘们儿喊出去，出租李义忠个，这是的是你同期的尼克三万便宜同话等，昨天今三万跟着东街西北，昨日昨天去蹲恰吃些。 李忠哥等三将各单位过年，第六三位昨天培训跟培训的黑三万等，昨天前三位彼此同动等，盘着启动，连这个人头的说了，这是跟着动机他，你就是。同期的尼克三位，你话对你，昨天前三万多件呢，黄州的彼此同边培训了，跟着了动画等，当日间个同里马那个接等的动位，当真下一个感情性吧等。 昨天前三位培训机，三顿内置等，日正内做了，江都太阳所见培训所内的单子写给，潘振头啊等内控三顿穷哇，今头他把这个当了这个昨天培训个南巴三哇，你可有给多把所见大娃儿记下些？当地查出了地位这个被荣立件，这是当时不需要了，谁这个那个人他不明三顿需要被，相亲用个假期历史被实际拉过当时不连把等，立刻三十五三五岁不是罗人需要。 前头那当跟的相亲用个，当运历史币，申请了充分件配件件多一等送这个事情，让这里呢托热这个把等，这个别种类件，有些头重了，没得了很难写给，让个人配件个三十五件呢，我这不就做了点呢，让个人上这不写把等，第六三月做了配件个，得起了点呢，三多的这个起这个事。
1: 中秋等客家里空档，相亲太多，人都得去了。相亲空多久，多人投着。相亲节多，东西比客家节个历史吧，东晚你六站节，恰吃了年半没得。那这个比前年呢？总共相亲节，你是东年这里啊，没用真正的上菜当，在你团到大比些过，是冷中秋的半个站。当地些过呢，相亲当一扎成的用这个空间做这个事情，相亲当个投着当，相亲投数天，相亲的餐菜的天。 相亲的不做的，恰趁钱听。相亲的第二个节日是大概多多么用难坑。相亲的忙事听。相亲的没去团空当，接触干送听。相亲的乡里乡地听。相亲的村东听。相亲的车屯的围塘用难坑。村里的江庄年成坑。相亲的街区不做错。工人做把村里乡亲的用难坑。相亲的外面娘们在谈错。相亲的村里的老子谈错。相亲的俺兄的娘们在用难坑说的空，这这个也落着不起。 相亲当一不二所属的当，相亲的态度的空当，外层所属，门门粗巴当，门粗粗巴所属，托人们托不当，托人们的家头些比，中央这有内层当，这有的开立当，来这个得靠钱呢，穷的没你不家些过日些。从我相亲前，你是东年的这个里啊，没用真正的上菜当，在你团这个大碗呢，真正的这个土鸡你把做完当，还没用娘们去些把些把脚东西把当。
2: 俺们用钱，每次也是都上车的，团的动画灯。真正的政治节，差不多人家就拉是跟的动画，看不出个做日子呢。真正的上车的，说是种马子的提成的动画灯。真正的维修的，差不空三分些吧。真正的用钱灯，节用别的拉是跟的动画。连这个灯，个人要比这儿的瓦是通真吧。俺们用钱，真正的这个土钱节出去灯，连跟的出去。三十多的，你去接俺的里团的动画就是。别个是灯，想起你用的。
1: 真正的这个土鸡泥巴做瓦当，俺们用粘不住的水笔，扎起脚墩的这种水果当。每次也这个土瓦粘真土皮，冷冷水果；每次也这个土瓦泥做土皮，切墩的零根。俺们用粘不住的，让这真正土皮这种水果。真正的干不空切，上次土皮所种掐的是。每次也这个土连着结，掐的是这种水果。俺们用他们土皮连着当。
2: 过了没有比这儿的瓦是东个，俺们得了些个说说，弄了些个可不接白的。真正的腾空当中泥巴，俺们他们刚撒皮些巴当，撒空当初期瓦的结整个黑瓦个结穷的动物，穷的用的真正的顶着松脚当，用那个腾空那很难把这些的，光跟灯配起，俺们用结真正粗瓦当，真正托不中，真正立个，真正的三十多块的结结结呢，俺们里头比过呢，环卷结比这特别便宜当，连续特别是凑结穷。
0: 멍멍姐彼此都比粗瓦姐了，你把东西学了。大理村等初生我个人种开机，慢慢的我人怎么把金穷等粗瓦姐的黑边的黑单不人这个把，忙个姐直接进厂过了等，忙起忙个乐得了，忙姐姐的多年的把姐来很难呢，老师同空我见他了，忙起吃空是加油。 Mungi warta mangzi libzhi jitrig lingu zam yu la mangul gura xiwa samtang sayak chik tang yu. Plagmi liji nguandri xiawa tarta dribzhinbi yir gang yin. Mangul chikirin changgul xie kig chere tong warti norsil dek kig chertang jivin nguandzi tang gongrim ki bojir tongchul su arg sosi mangul gudrig lagjir xie ba tang chal tohi ki norsil tongkong ki sugunjig suanjir chi xie de norsil ki tohi de mangzi derchil da jirwar ganan dantig xie yu. Lūshīwara māngcī chāpkūngla māngilgūr dōngshir dīntāng shīwāsīm gōdhīgīshī dī māngcī dōnggū nā jirtāng jīwī ngūnci dōnggī dīrcīl jāchī vjāchīlā tūniyūlā Zūwū jicūng gānsūng dāng lōbsū, mānjī, līshī lī dūl, dōkhāng gānsūng dōngshir dāng dōngsīm zīgitīn sūgī chāpkūng sībjāyūlā Chēchūl māngīgī wēchūl dāng zīchālā dōtīm nāmbūshī dī jirtāng gānsūng dāng Mānti cāntik sūngwā, xiānchā kāsīb xieba Chatsilin tora tongwa ji dantik ki dribyo. Amangzi maangil lakhtar xie khu chera tongwa dang, likungsa joba dang, zonil damzin xie ba, dagasil shimjig xie ba suje xie tibla di ni, maangil lakhtar xie khu chera dang di. Lindri amigitsil chatun da zon ni, maangil wechju jian gancha zuwu nanchi xie ba dang. Maangil tongchul lakhtar xie cil jemjogsa tongwa. Amangzi maangil di chul dar tongchul lakhtar yung rin ganin xio. Amangzi xiawa ngi dribar khin hong ba di. Nishtung nyechig lorong tsonglin shangchin jie mangzi xiawa ngi dribi namcheng arg chenbu jitang namcheng nyechig tankil xiyo la. Ngonzi maangil gur tenbam xigitang xiewa ge sayadin gojig xie de losu bichin tondag dang manjin gansung gansi xiawshi jidul koryig. Jumjilin zhung, zhungsib darpil su zonu la mangzi xiaokong ciliw.
1: Shuni ya jilchi sanjir gola sanrug nung. Yisra ki zongli neta naya hui cia ninyo xiegir. Yilangi ya yisra ki codo la. Jigni nashtani zomarong sir. Neta na ya hui, nyantara yasara ki sangchan dang, amagsila kodruk juju juzhang sarbiya yashchun zargir tang shay gir. Yasara shukjiya ngarujan da, lu mangbi sirchiya lakhtar shay sabah dang, yalang na nyangda nibi choncha todan jig masala, yalangi ya yasara ki codo la jigni nashtani zomarong sir. Neta na ya hui, yalanga salgangan jigshta nashtang khamaytan gir sabi, jirkala sagang imba dang. Yasara ji ya mungbanti nguangirub shay bira rukram shay jim bir masal, Yelengi parinda mangpu goni yasare lan jignin zorin jigmasil ser. Amerki akhe shiwisa sarangir jatskiji ci jignin jigbatar na Amerki sanzin tiklang puyi nyantara neta naya hula kabarash tongkab yasare ji lepanan ke magdunan gachu la khinu shabi tani digmul shi. Dayul marniv shagir. Tiklang puyi kabarash tongkab neta naya hu nindig ser. Nguanchila neta naya hu ya rilson gyodun chola rogrim shi jang ki jinshi jinda magu shi chonjul shi. Yesara ji zongdi yongzhib kanga leishil marna shiki, ciya ninyin, yesara ji nyamshi la, neta naya hu la, tilang puya digmul tebi nechaldi kilin mawshi. Yesara ji chenlim jigni bi jokbatar na, neta naya hu dang tilang pu niji, yesara ji lebanan ki yelsa, beri ti jenju danga mungban lan jabgul shibi charji tani, kabir dimul shibir shijang. Tilang puya kabir shtongkub, neta naya hu la digmul shiba kilin shimmel. Jokbatar na, ku niji nyantara, Kabir jimul tanga nyibshi ba dang. Tanga nyibar nangchila ngar linza zhig yun la. Tilangpu neta naya hui beri tiin jabgul jisa nir wa dang. Tamchik maltata bewi donla marga wa dang. Neta naya hui tilangpu yi jatsik yaldi. Yesara ki tabshuk susu ni chisu tsamzhig bi gouda dangbar yelche yuol. Shukni ki jimul ni jigimtar tamong shtatsil shung yodi. Yesara ki ngwa kongda hongjig matam na yesara ki beri tiklan jabgul shi masil ser.
0: Nyamdra jay tsukka tsukchin ni tsiye nini na bangkali shindra lunchin lakhman gab jakchik bi nyamdra jay tsuk tsukchin ga zhushir damtun shung. Lakhman ga ndemku shiji dandun. Nyamdra jay tsuk nyamsil mungun chali u badang, di nang gola shivar chikisil dang tamchik jinchil me badang, shukumang rangalik la nukhi chenpu tebyo la. Nyamdra jay tsuk jay nursil gakhik sundi. Ki nyamdra jay tsuk dang nyamdra, nyamdra jay tsuk tsukchin dang, denzik linzin lan tsuk, huamjir dang shichuk linzin lan tsuk su, nyamdra jay tsuk jay likung sosi war jay, rukuri nindag la khinhunbar banbong shay jimaasil, shibdi dang denzik. Nishtung samchi li jintil pheji juirim, namdi njirduk, zhomi tovtang, matibar gini tsuk sartir lakzi jay juishchung, nyamdra jay tsuk jay juijir jay shuk chigni, nyamdra jay tsuk jay shabar shkindag tong jay insir. Lakhmanga dali da gwar kap jakchig bi nyamdi jay tsuk tsukchin ga zhushin gan kar jayin baadang, ganyin lu xigri. Lakhmanga jig ngabzi lor ki baadang, jig duenga lor bangali shindil kongtuk sashig. Ngabzig da bangali shindil buudang nyamdi jay tsuk jay zhongyu chura lingan kar yungwaadang, nishtung nishtig li da niwaani zong bangali shindil lunchin kin gan karwaari.
1: Amir kip jesil lunchin lubi oyi ciyan ninyaf dandona. 예스라게 종디 네타나야 회입돈비 예스라게 먹홍기 자시 사콩 업자치 업던지 업덕송 제기 차르제디 아메리케 랑슈당 마침세르 노비오 인년디 쉐조라 아메리케 예초 망치 큰거 안을 동아 연한 큰

아, 탄식 조비 되는 거 샤왈 탄식 조비 이젠. 이게 된거 있는데 뭐래. 드니 우치 니와시. 니와치스나 첨득 니와치는 아니 땐 봐라. 첨득 니와치는 아니 땐 봐. 니 너나 영치스나 총총 그 니오가. 아. 첨 동우셰 봐. 아. 첨 니와셰 봐. 다 아장스 땡에서 니와시 그네르데. 동우이나 친다 장스데. 다치요 아그 성니 코 아그 니든 그 메포 창반 니게 치르드는 아그 코 용물이 다다 치르드는 아그 참도 뭐니 지원을지 시기 치르나 장소에 있죠 시기 안소에 있죠 다 너무 그 니언을지 지난에 다치는 그거 아까 장소에 있죠 그 찾다니 강요 말미 안음 지네스 안응띠 쳐버셔 봐대스 아니한테 이리 그단 좀나스 가슴 바 이스 아 아장와다는 거 그렇게 치르나 아자와다는 암 아진지 그 나게 치송데스 좀 할만한나 치르나 아장와다는 요까 가슴 바 이 아자와다는 와브자 아지고자 아자와다는 동화 덕버 샤와이스 흔트 덩어시티 셀스 천웅 추구지 체르강비스 아정어 데브레네 바만스 군 겐지 어 다치르드나 직땡 그 치르드나 메포 창와그 어 코드 무그와크 아정서 덩엔서 주기 치르드나 참 아니 이렇게 와크 제원을스 제나 티는 그 정서 주고 참미가 동을 강을 해야 되나 그치르스 강양스 군 지나스 안음지 에브진데스 아 마르미 안음지나 안응티 치르셰 바디 shōngni chēzina mārmīndan bārgyū chēzina kāng gōgā, jī kāng tēng gōgā tēzina, anam hā tēng gōgās. Oan chēng anam māng sōna, anam chī tsukh mōng gōlōr jīgā chēzina wā kā, nian bār gōnu dī tukhā chēzina, līg tōng lī tā tō tā, tā kā anam ngā ngā ngā chēzina tā, kārgī wā kā, azam jirē, hī jirē tēz. Tā chēzina, shōngni nā wā kā mārmīndan bār gōna, anam hā, jī anam hā tēng gōgās. Jī tsē tōng rin bāz gīni, tē dōng sī yō, tā chēzina mī chūk tōng chēna, tā chēzina mārmīndan bār jirā. Oan chēng chēzina, अनि मङा छिर तङ छिर न चिप छिगन खेल गि तङ थासु अ ता छिर न वक मारमी त ता छिर जमजि रेस ता जि रेस अङङ ति छिर शे पा तेस त छिर न कङङ मारमी अनम जि जि रे अनच अनम जि अङङ ति छिर शे पा जि रेस अनयन त वि अदान जोम नास ओ अनयन त वि अदान जोम नास जोला ओ अरङ के छिर न ता छि वक गङा टुखै तङ नरा छखने अदौ वि तङ नरा छखने ता दमु गे छिर न मारमा का नने थखुरते छिर न गङा क टुखै तङ ना छखने Dāmo gā chirid nā rōwō, chō nyāng nē yāng wā nē. Dāmo gā chirid nā chī sō gu nā sī, jōng gu nā sī. Gāfsīn bā zinu thā rā kā kā. Gāfsīn bā thā thāng chē gā sī, lōng sī shū pā rā yī wē tā zī jirā. Gāfsīn bā bā rā yī, zā wā tā ngā sī kūn. Gāfsīn bā thāng chī gā chirid nā, tā thā gā yū nā chirid nā dī wā kā dī chī dēn rā. Zā wā tā ngā thāng chī chirid nā khin tā shimbō yī nē, ngā rmō yī nē tā mō yī nē. Tā thā thāng chī gā, thā thā mū thāng chī gā chī sī sā gu kā. Chī sī thōng gu kā, chī sī gā dā gu kā. Dī tāṁ chī tā chirīt nā gānaṁ bā nā tsukhū tā xī chī sāmān tā chī nā pēnsīm tsukhā gūni tā kū xī gā rīchī xī gā tōngā dāngi kē tsōngi dīkhē māshī nūgu chirīt nā nē chukhū gu gu nē chirīt nā tā chirīt nā dīkhē sēnā tā dī nyāngā zāng sō zīn rīs dīn jīk tēng gā chirīt nā mē pū lā tsāngwān dī gā tā chirīt nā kū chīm dī gā nī hitā nā hām nūgu nā gā tōngu dō khūmū rīs sō nā chī chī wā kā dīkhē khuat zīn dāni u chī nyāngā gā jīn shē dī gā nāng lī chirīt nā Dawung ee pi hui anyi uka kirke. Hui jing nang chirna dawung ee pi hui anyi uka. Tungu ra niwa niga chirna thumra hui tan tang zaya kirke. Kung yang marmi anam chirna ngang ti chir shay paa te yizgunu. Ke chirna shungna ee na dawung ee pi hui ndu chirna tsikang ka vishigang go kuna zire. Oan chang shang shang chikang tukwa gandane chirna go kwa tang zaya. Go kwa tungna kirke chirna niwa ta maanyam zaga. Maanyam na chirna kirke hui jint chirna yugna tang uka. Jika hui jint na nyan ta ee adan jom na. Kaafsim bar ee zawa taan, tunga dhukhur shaawai, khintan dhangar shi tiyaf sal zikunu, kenchi kargo guni mara dhawu gitsa toko nugu khuya chigiri. Yung chira zina, chalung tsukuchi chiri kangawi isi, zangwa adivir aniwa man tazi wala. Chazi shay kunari zina, nangta chira chigiri, kangang marmi anam chinda nangti chira shay paati zikunu gani. Ta chalung thamchi ku chira zina, maa ini chira zina waka wav, chalung maa wav taan da chira zina, zangwa tata chira kangju ga. Shungni chirina zangvaga nanga che chi guga. Che chi guga ra chirina, ta chilung maa chirina, jib khachiga wabda dana da chirina, ta zangvati khani da chirina, yamna jirjina dama. Yamna chirina zangvati kakhu tochina dama. Wanda tabaga chirina, nisi njirjogasi. Tena ta zangvaga kirga chirina, demuzi ngindig tinji maare tizigunu. Ta nangtun kongi chirina, kanyang marmi anamchi nasi, marmi ki chirina, ji anam nita, anamchi tsukh mungu chirina, qalorji qal gita nga taso, marmi ra chinjogasi gunu. Tena uchonga ta, Kungni dhavi khuizira, yugni chirizna dhavar gopi chirizna khuizhuk. Tena da chirizna, dh dhavi nyangag jen chirizna, uchi nyangag meilung maag nana ten maag. Ten maag na,
안데 치르나 꾸니 도우즈라 꾸니 도우즈 고고 오나 치르나 도우 니스트치 후에이다나 어 젠바게 치르나 롱으로 배치를 대지르 봐 아 테나 치르나 녀가 치르나 어 대지그나 쇼크 그르그 아젠트 모즈르다 도 위피 후이그 아젠트 모즈르 단데 치르나 와카 시스 사지나라 치르나 나타나무 시사나라 체츠기네 시나 치르나 다와카 아 그게 와카 도알라 디니 아 그렇게 치르든나 그 림포나 치르든나 팬인데 뭐지 언제 망특선하다 치르든나 게는 말다 치요 그 나서 지나다 치르든나 그 혹시 흑심부 그 날모도 뭐 마시나다 그 소라 동서 그 그게 나온던데 근데 뜻 좀 동오래 처음 니와 치르든나 지가 매질 니와 이스 알로 친네 숙네 국반네 뜻이오까 겐근고나 치르든나 아영 그거스 그 소화래 게 노르송들이 국반나리 안남데 내리지 치바이스 지금이 강통 석신 좀 지금노 아 겐데 다 지금 어느 치르드나 마카 수우치 셰쿠가즈나 다 첨드게 니와에 내치르드나 지카스구가 다 지히스구노 때라 니가 시키래 지카스구노 다 지히나 다 녜서다 녜서 강레 뜻이 칭한 지나 체치 선부가 속게 치르드나 코트에 하는 만탄달라 치르드나 지나스 무제피 니와 첨부시베 다 흑세바 메반 젠타 메핀도 무 위치르드나 니와 첨부이 떠나스 문체치르드나 타청하고 개슨 니가 와그 아른 그 조호라 녜니 아 더위나라 치그니 티는 게 치르드나 셰던요니도 무나 장소에나 치르드나 세신부 스나와 그 르지크시가 깨크시가 동지베나 아니와 다 치르드나 단 니가 와그 니와 첨부 즈스게다 너무이나다 치르드나 글루티 첨부 등다 엠비 치르드나 거도우 터진 아 다와 그 진드 다와 그 슈크 진 치르드나 와그 다치체 그레마 와그 쵸이치 따세르나스 다치치 와크 관음 카거스 아니와이 어느 친에 쓰고는 거 봐나 하고는 다 그거 쓰고 놓지 나 속초 바기도 안 돼. 다 속도 그거 다들 그거 그거 지와 그거 다 내가 다 속 체전이라. 되는 거 전거 어느 친 속도 치든나 그거 고나스. 안 남든 아리 지치 바이스. 다 관음 망아 거리오가 아리 되다 치든나 관음 망아 확식 당해. 다 안음 관음 그 생기지 당다 치든나. 너무 거리 가기다 치든나. 딱히 지마글아가 지역에 지마라가 이렇게 흑제 동서. 아름바라 아름바진데 치 시제동하다 민 지금하게 치나 강통이나 저행하라 다 저행한다 다 니통하다 석사는 치든나 탐제 시기 시네 비죠가 되는 정도 니긴 거는 좀 그냥 아니 다 니기다 치든나 다 슈가동 슈가동다 그 아마네 마크 치기다 치든나 리우츠크로 가르다 치든나 다 딩엔데 뇽고스 차비 딩엔데 다 치든나 그냥 되게 다 괜찮은데 다 제칭하와 그 아장소이지노 녜소이지스고노 다 나한테 되니 그거 그 농토는 수우치시에 꿀거든 다 치르드나 제칭한 흑식은 앤서이지에 뜻이르나 다 치칭이 아마라가 치르드나 간음오는 그리기치에 동안 다 소라동 쓰고는 그렇게 치시다 디니시나 에들 드네 우치 아니 그젠실 아니 그젠은 치르드나 드네 강아 저와는 지금이 강통 뜻이 치르드나 지금아 회젠데 강통은 회리 월그치나 두칸데 단데 마디즈 데나 마디 위즈 쓰고즈 또 마르토 치나 디노니 라진 조에 페이지엔 딱딱면데 잼바장 메카 지가 매질 니와이 스고노 아노 친나 스고는 거 바나 스고노 어 안음드네 리치 쳇바이 스고노 단데 담치 치르즈나 지게 샤와레 지게 치르즈나 연데나 다다 마르토 치르는 디나 젠젠바 메카 다 아직 젠즈고노 코니셰톰 다 심바레 심바이나 치르즈나 아뎀빙 글라니엔 기 쳇담바레 당이 와그 제초 정모시에 끊어서 정모시네다 제치라 와그 니칸연 스고노가 아 강센데레 네 치르즈나 강아니메데 메카 에마로데 나데 마이스 아다빙그네 싱공 스고네데 니 나던 시시고네르나 어 무음컨타 차라와 아누티 치르나 체프르드 부화당 담비스 능거 탐제스 아는 거 아까 아구 선보고는 치르나 리 능거 예스모가 디노니 치르나 니 아마오 탐제 능거 정우가 라진다 담바 디노 정거 능거들이 치르나 그때마 담브라마와 너무 그 요한된다 담바이나 다 아다이나라 치르나 체치년고네르스 아 다급 치르나 선보라 그 치르나 아다다글 거네나 당아 치르나 원체 니든 거 아까 메포 창한디 그 나 다브치나 참아줄 거나스 죽은 참데 죄나 치르나 아 참데 아니 거지 참데 니가 알아 나 손에 치르나 하체 건 시키지 저 잡아줘라 뜨지 시작으로다 그거 대나데 치르나 난도 아까 랑진 담모 아 루등 담바 루티 등 담네 너무 그치나 케와들지 너무 케와게 치르나 아 댄템데 능 담모 그 담데다 제초 저 인도네 다고 저 다다게 치르 제칭아 소치세 그거라 다 그 소카라 치르나 니 랑진 담모데 치르나 많이 맞았다 제초 아 근데 담모라 시네 대나데 제치라 냥고가 다윙 그네싱고 다윙 그인짱 단데데 치르드나 막 나트본데 마레스 제치 냥고네르스 그노 나던데 단데니 치르드나 동우 에마로든 데마와지고까
띠게 치르드나 아마 시고노 깽글 아까 치르나 소

오동들 대나 진짜 샤와랑 진짜 비전들 다이는 쓰인 거 이제 연대랑 진짜 비전들 아 니는 내 그만든 이는 그 젠트리 샤와랑 연대랑 진짜 비전들 아지마에나 진짜 뒤그 다 아랑튼 비 타블라 삼비 휘탄 바라 타쿠아 그 친구 걔네 바로 불라 진짜 글루땅 담비고는 고크르땅 땅 다른 거 숭데 와 그 치케 타 타르트나 지금 뒤게 치르는 타블름 되라 휘탄 바라 타는 뭐 가와 천차 젠스 친는 남네 찌브스 바프트 쳔부 땡제러 와스 성자들은 장송빈 지금 땡거 후루가 겐드 디나던 제들에드나 다 공세 그 땀대 뜨그스 아 공대셔 끊어 위치 나 땀뜻 담제스 지여 의지 땅대 봐 거유 냥유라 아제 제탑라 어 냥유 땅 아제탑 그 치르드나 늑거스 아는 거 아는 게 치르드나 가와 제주 아제나 치르드나 고크르통 주 너무 그 치르드나 탑 코나라 때는 대등이스 게스 아는 거와 그 츠트하 버츠나스 다 치르드나 와 그 아는 게 와 그 츠트란 유지르스 게스 아는 거 츠트하 마송나라 다른 게 와 그 샘데 아는 거 샘수이 탑거스 뜨다위 치르드나 와 그 타는 근가위 누가 타는 가와 전차전 그는 타는 근가가거든요 타는 가위 있는 친나 전차전지 전차전 거래든나 잡신지 잡신 근거나 친나 어더지 땅응지라 속에 친나 전차전 거가 되는 거죠 그 전차전의 희공어 잡신네 좀 봐 인진 봐 당스 저기가 되서 거래든나 타 다음지 지르든나 그렇게 요가 그 되지군 더 말가나 죽는 말이 말가나 지르든나 타 다음지라 요기 지르든나 충근지 과하게 지르든나 살죠 있지라 되는 거죠 그 사탐체 가비 전차체는 잡신다. 체는 남네 찌지. 체어 농부 땅 담바 거래드나 는 이거 한번 그래. 감들라 치르나 선비 소리. 아 선비 속에 치르나 체어 농부. 가입 그 아입 처모들에드나 티군 거 야신 걸거나 요는 거 치나 지들 구카. 너 다음체 형 치르드나 찌어른 거 이제 땅 소리스. 찌어른 거 이제 세고는데 치득 그 단다 그래드나 찌지 그 샘들 샘 축호라 샘 그 단들 그 단은 내가 그 이제 가입 땅 나가스. 그렇지 치와노부 선부 가능나 지원하고 치와노부인데 저랬나 이제 당하겠어. 팀에 세게 저랬나 어 지역에 저랬나 샘도 죽었다고 죽었다나 뒤에 에밍 저랬나 이제 당하겠어. 대나다 저랬나 하라 트레 슝고 하라 저랬나 만족 자고 그지. 트라이 저랬나 그 핸드고 그지. 때르다라 감대 저랬나 선부 담지 그 마히즈스. 넌츠도 마히 저랬나 아 하라 저랬나 그 노빠게 저랬나 아 요지게 저랬나 다하나스. 트라 저랬나 선부 담지 그 저랬나 오, 늦게 와 그 희게 자야지 셰고가 우초에 와 그 한 통도 셰고가 놀래 반스만 놓고 그 나 그게 나온 나무들이 다 선부 탐지래 지그 가차대다 지 나가당스 나 대대 그저 와 그 특니 우 그래 그는 나온들이 아 대대던 거대 지나 지에는 게 쓰지름 아 바프트가 제일 못된 줄 알고가 지그 지그 지르나 바프트가 그거 강타 그래 그게 어제 사실 엉뜨가 그거 뒤에 따라 던지라 지르 아진데 강바고 그 뒤에 지금 진짜 치르나 요지급 지라 요지급 진짜니 피비 치르는 나무도 그 마사가 뜨고 그나 요거 같으나 다 치르나 아는 거 와가 아 친다 아는 거 와가 친디 그 치르나 니비 드만데 또 해실다 다 진나 치죠 샤치 주고 아 헬렌데라 니톤데라 틱체트 다 장보기나 아 치르나 그게 누단스 누 쳐서 치르기 돈즈나 다 정자이 그 그런 거 리우 담제다 치르나 정자이 이거 장차이코노 띠가 드니 젠스레드나 장송레스 그럼 띠가 쳇나 장송 비젠스코노 장송케나 가고고느드나 쳇한 만타고고네 다 사탐치 쳇나 희공어 잡신나 간니 타네스 어 지그 쳇나 요지가 응가 츠킨데 탐치라잉 쳇드나 아 게 탐치 슴부고 츠코 탐치 쳇나 가게스 데나 쳇나 휘지그나 쳇모레드나 아는 거 홍모 장차이코노 그 쳇나 장송데 대송 아 장그 바프트근데 쳇나 때니 다마라 장우는가 쳇드나 시코나 타브레 시코나 나던데라 데네오 치야냥 거젠시 타는 뭐 가와 천차젠스고가 개영 치레즈나 니피 휘레야게 건강 니피 휘레즈나 측근 니와 니피 휘레 첸노 남네 찌에 비제스고노 건강 니피 휘레 그거 치레즈나 어 치와 농부 선부 다음 치치나 찌게 치레즈나 샘거 비젠데라 치레즈나 가우케시 안그 가요지오가 디게 치레즈나 좀 치고다베 스키 추혼데라 가우케스노 디게 치레즈나 휘레 드니가 치르나 총아점 때노 마르토치나 총칭 있어 때문에 그 총칭 있어 때문에 치르나 회진하는 거 니빠 니비 회에서 그거 때리 영어 아저에나 치르나 정차 흘리는 정성 없이는 되고가 깨 치르나 측근 선박이 치르나 니비 회래 아 측근 선박이 니비 회래 바프트 쳔부 땡지르 와스 바프트 때 그거 땡고 있나 선부기 치르나 아 축 담치 치르나 땡고 끙끙 바프트 그래 뜻이나 어유지 측근 바프트 그래

0: 네 능나 치르든나 너튼 총총스 끄지든나 비죠고 동우엔지나 지금 지금마 치르든나 아 지금마나 바르구누고 니에트카그 나이 발랑 치르든나 속이처럼 아니와이나 치나 메치 전부 어공라 체비 쳇담바 선바이나 치르든나 나이 발랑 미츠키 쳇담바 아지와이나 치르든나 선부 담지 그 치르든나 니그 다 츠크리도노 아 너무게 너튼 비죠고 디는 그 동우이나 아직 총 아직 장 총와이스 아 나이 발랑 때 쳇거리시스 년실 어딘 뜨고 걸어와야지 늑칠 챔보진 땐 말할 수 있는 겐지 디고 고든 치들 했으나 너네다 지 담치 그 치르나 리 띠똥 냠비 치나 리가 요게 아 대치르나 와큰 르메레나 아니면 잠수 타브즈 통거지 때문에 대치르나 아마도 니에 바랑다 오 니에 바르통 누구스 찌에데스 아 지금말아 치르나 민 바르고 누구 아 찌에데 다급다 치고 그거지나다 아직 총 아직 정 총아이 다 약까지 마카 총 남당 삼당은 다 치르진다 아마 탕알지 다 치르진다 다 약까지 그 마카 총국거스 아 야르지 마르총국거스 야르지 마르총제 제송이 치르진다 원체 선부그 법정 대세지리 미체브르 나와라 선부그 법정에 치르나 미체브르 나와라 미체브르 나와비스 아 자식 그 흥그 치르진다 근요니 아 그게 치르진다 람다 승이 다음 치 치르진다 그 라자요니 너무 그 치르진다 선부그 종치 랑가 버린데 다 치르진다 다급다 니에 카그다 치르진다 와 그 얼성 챔부그 치르나 특기직 당스 아 니에 그 치르진다 특자등 TV 치르진다 아 겐그 치르진다 아 강흐 치르진다 흥특기 치르진다 특자 촘자 너무 망하기다 치르진다 다 아이 버는 그 치르진다 와 그 아 선부등 스무 다음 치다 치르진다 얼성성 그 치르진다 당당스 디급들아지 아 디급들아 치르레드나 선부그 법정 그 숙탐제들 년실스 군우 치르드나 니무르셰 바라 니무르셰 비도 후스르드나 니마리 어 니마 어든 치르드나 쳬브치가 카르톤에 타네스 다 니마 찌기나 치르드나 뜨모게 차와오가 니마 어든 쳬브치가 카르톤 타츠 차와 어든 지르게 야라지 쳬브주가 어 테누 쩡그 티 타만 지그르셰 비스 니마 어든 치르드나 남카라 카르비스 느그슬 쳬브진트 바르스 아 디컵들한테 치르진다 와고 자동고 오능 젠티기다 치르진다 다 늑슬 쳔보 아 그놈이 늑센다 치르진다 와고 아 그게 다 샤당즈 아 같이 시거리 다도다 더 정말 같이 말도 다도다 치르진다 디고 얼자당 디기 치르진다 상자 아 디기 치르나 메이크 그 치르진다 말다 근데 다음 주에 다 치르진다 다 오치 후가 잠지 히트가 어 다 니마 어떤 컬 치르 송 치르나 늑슬 쳔보 치르진다 아 니에 땅땅네 땅네 다 치르진다 담발고 그스 다저르죽나다 치르드나 니스티노노노이고 그스그노 난덴데레 데니 그마 동우이나 치르드나 샤와랑진 제피젠지 아니와이나 치르드나 연데나는 제피젠지 슴바라 지와니가 치르드나 휘징이나니 치르드나 치우히레 아 년실든 카라와이 늑세 쳔보빈든 바르시그노게 데니 니와이나 미치 쳔보 공라 제피세자 뜨그지 로화 디모젠스 디 세촌 화르망우나 치르드나 츠흐빈 지그든 사브르솜세그노게 이그너데 창아 삽지 청지군 이렇게 작가 삽지 척 말해 창아 삽지 청 청인 직된 사브르 좀 주는 니가 어떤 체질에 되나 어 어떤 이 체질이나 뜨뜨뜨 아 척척 거라 아 느땅 아동위스 느땅 지위스 단 유화 챔비 체질 나와 거란데 거짓말을 듣고 그때말을 듣고 참아 체불 와마 체불을 체질 나 듣고 누구 세모젠스 체질 나 니라 니가 먹는 건 줄이 뜨지에 듣고 세모젠스 다 뜨다든 지와크 다 뜨다 뜨다 촘다 너무 마치 보는 것이 아 세모체 니트 카거스 다 니르치다 친다 다 그다 슴부그 치르든나는 아 슴부그 강아이 발릉드 치르든나와크 능가브리 법정 치르든 드 탐제다 니다다 다 치르든나 청인 직든 사르솜시 다야라 얼궁아 남카브 송 치르든나 슴치 자슴 그 치르든나 니나요 아니 오는 것이 아 다 타그 메포 청완디기다 치르드나와크 아 청아기 치르드나 감라다 타이지 타이크 감다조라다 콘조와크 샤가당 든돌레 아 타와크 메진다와 걸궁아 첼리 되겐지 그거는 나던데 자 근데 치르드나 뜨그지로화 제모진 청인지기든 사르 좀 되고가 동호이나 연대나 하는 줄 바리 아니와네 치드나 카린 지비 연대나 자리젠지 아 가서 고타와기 치르드나 지비 연대나 자리젠지 아니시 남카체송아 그게 사이즈사당 되 다테나 치르는 직등 저기 참데 치치르 게네 챔비고네 치르나 줘 봐라 되는 정게다 네 가서 고타와 탐시 진도 비현들라 저기 이제 쓰고든들 되는 거 치르나 종호선 봐 아나이 원은 치르나 미츠기 쳇단 봐라 내가 치르요 거즈나 아나이 원은 드스 메티 원줄 멘탑 되나한테스 큰비 저기 양흥리 저기 위에 진석 씨 쓰고는 게 개발들 디나니 세청고 활만나나 치르나 이그노로가 스무스고노 바나로 우치오노 케 바나로 보그동고니 드그부지 양치르나 바나로 우치오가 게양치르나 바나로 보랴 스미 츠치 양캉리 쪼히 위 아젠스크시 데제고니 디 고든 체드레 데즈나 아 나이벨랑네 트스미티 다크브데 치르즈나 원칠 나이브캘랑데 치르즈나 스무트가 스무지리 치르즈나 네라 다크 쳔무즈 그 치르즈나 년성즈 그드나 나이브 알랑데스 그게 치르즈나 알랑진 트스미트 오까지 아 스르스미네 치나 트스미네 다크지 다 홍콩 다베라 그게 어디 안릭 그 치르즈나 안릭 동고리 타서 홍콩가 어 홍콩데 치나 트스미바리 어 뜻다비 군에 치르즈나 홍콩 조금 원치 치치나 리라시기 답적슨 바다베 아 그게 아이브 치무즈레트나 트스미트 치고 그아트지리 원치 메트 테나스 조금 원치 그 군에 치르즈나 와그 아젠라 치르즈나다 안릭 타동고 노고스 아 메트 트스미바 디나나트지리 스미 츠치 얌칸레스 어 다 스무고 츠치 즈금포라 아 스무라 스무 탐치 그 치르나 그즈크 풍우 드 지타브레즈나 얌위 흥타브레스 어 얌흥트카게스지리 얌흥트깡그 얌칸레트즈나 어 스무고 츠코 즈그레 그 즈금폰드카게 치르즈나 다 쳇즈이 당즈이즈나 쭈히위 진스그시스고가 쭈히나 다칭드 냐레 다칭강식이라 다칭의 강식 그 시치르즈나 지 믹슴젠다 지 믹슴젠나 한만타리 한만탄 디그다 치르나 다크다 다크스부 탐체 치르즈나 크르치치르나 리폰데다 메카게 치르즈나 쭈흥원체 그 멘탄나 치르즈나 지기 다진스기고 그스고노 난던데리 다 지 한만타게 치르즈나 지그마 카그 선부기 니당 체스동다 계지 정말 치르즈나 츠기지 쫑비지고 그스노 데네 오치 냥 가젠시 동호이나 런진 조바레 아 런진 조비 냥가는 거 연대난 조바레 아니와이나 치나 니피 후이레 선바 치르즈나 마디비스 겐다 선비 츠그치 얌캉스 고나 선비 선부기 츠건데 치르즈나 얌캉게스 그스 고이단 지 와르그티가 마디즈 데나 마디비스 겐지 겐지 아니와이나 치르즈나 샤와런 조비 겐지 데네 총호 제와시 오치 선부는 민지 크르시 와디고라 아무면은 링크 켄티스 어로 쳔크로 조리존 지그 남라 남텐스 선빈지 화메 프레시스 고노 겐지 언디 나한테 치드레 고든 치드레 드나 아무면 링크 켄디스 아무면 치치드나 쇼마뇨즈 아 아르치 링크 켄 원체 마 쇼뇨즈라 원체 지 하는 만타 니드 다비치 나르치 아 링크 켄드 치드나 루칸 좀비치나 링크 켄드 다바 원체 쇼마뇨즈 데나 원메치 원체 쇼마뇨이치드나 르치 아 링크 켄드 스레드나 지 하는 만타리 지 하는 만타 디거스지 아도 청쿠르 조르이 좀스고노 아도카레즈나 도우치르즈나 스므보리 아 스므보게 치르즈나 츠군데즈지레 아 미그 청쿠르그 조라 쪼후 뜻다부고니다 치르즈나 차르제당즈 좀 아 차르제당즈 단드니 아 스므보게 츠군나네 치르즈나 멍치히 치르즈나 아 좀 다느리데 담데 지그니 치르즈나 동근 대와라케는 개와콘주가 아직네요 치르즈나 조 라마나라 치르즈나 치하는 만타 아 니게 치르즈나 와그 홍데 지그 홍 정말 치르즈나 옛날 그지든 그 홍트가 요 타서 선부 탐치 그 슈카레 치르즈나 고네초고가 어 니는 이다 치르즈나 니게 인지 화트 가게 영 치르즈나 선부 코르드다 치르즈나 좀 당지 지그 남라 남테 영시 어 니칸데레 드나다 치르즈나 와그 아도 탐치 좀 당지 좀 당나 지그 탐치라 남인다라 디 남시인다라 다 선부 그치드나 인지 화한다 멘즈게 당당지 단데즈게 지그 어 아도 트그노게 찬디게 아 그게 동글아크니 차 세나 친나 루루 등록이 차지게 된지가 너네 동호회나 친나 비비즈게 챈데 아 원문의 링크 캔데 이드요가 쇼니 인조 치르나 제한은 많다 동고들 제한은 많다 치르나 링크 캔보게스 그 거야 당지가 대나 비비즈게 챈데 로우 청크르 저리 좀 되요가 어 너네 오나 청크르 갱거와니 치르나 개연 치르나 회 회래 회전 치르나 메라 아 메르타 메베단스 데나 양치르나 베비즈기 쳔거젠지 지그나라 남테온 심빈주카 메프르시티 데오카 심바라 제완드냐 치르나 샤와랑 조피젠지 데네 요치 제와시 아제와나 지그 치르나 지그마그 크그 치르나 니 세바 니 지비코자 데나 치르나 아가미 뇽웅 바르시네스 얼크르 좀 테지비레스 드그진 방버는 지그 좀 바스 드그소 쪽이 버기지 젤 지그노 겐데 대체 좀다 선부라 선부도 함께 치르는 멍치 해지 치르는 그거 그 니가 식당스 아 그건 지금하게 치르나 바르고 니에 때 가게다 치르나 식당스 법대는 치르는 와그 니에 당당스 你当当前我在口口吃着那里顿，但吃着那排吃着吃着那话个，你不爽死。这个不得了，你得吃个吃着爽死。啊，你妈呢吃着那只有那个啊，这个吃着那啊，那么当当比吃那里顿白两位，但可不得，只有口口吃着那，你妈吃个就年靠个死。啊，俺们娘我人把现在的活做么子？俺妈个娘我得了死，把现在捏了。你这个吃的呢？他吃个的话，跟俺妈在吃的呢，特级的，特了，这是这个特了，我这他这是第一级别的，还能跟俺妈没吃过的松饺子呢。你他说过个，不认得吃的呢，几万是个呢？啊，你先弄个单子了。你这吃的呢，说九个钱的，特级朋友们就怎么办？特级呢吃的哪路的？我路吃的呢，都快见那么那位吃的呢，杨醋个是，大王能的呢，杨醋吃的呢，王能啊苦。有子啊，当啊当啊，爸子啊，什么都得努力，都看到其他做子啊，读书就会忘记这子。但俺们他们去个吃子呢，哦，给用的他做子呢，没钱不给么子个吃子呢，我肯定俺妈拉个人玩过个子。给我去那吃子呢，我去起码用的他做，我去吃子呢，我个人得了你冬季嘞，等到了吃什么，可去看冷看个的吃子呢，火力强，但是忙当子子啊。但这个吃什么吃子呢，我个啊，俺们他们去个吃呢，我个喉咙都看个的，第一吃个啦子。这个你妈那包谷那个捏个吃的呢，红的带吃的呢，大把个塞当子子，啊，他里面不是塞当子个那得了。你跟我东哥吃的呢，原来那阵就比较吃，啊，你妈吃的呢，小娃那阵就比较吃，三八的小娃你个吃的呢，拉土个点个那个三点的拉土的。你那回去，同村接不进吧，离接不进吧，是咋送的？
1: 咱这点比年困着不难吧？但用地主个横个，敌人个连城的，东村的邻居，连城的做我们这个把房地产等。总正干克了吧，彩龙扎黑，是打克了吧，是个路，这就是打克了吧。俺这个彩龙灯，说那么人情的女人，打的么？
2: 这是狼顿，是家母狼呢，去了卡皮个端看。
3: 这是狼顿，祖母亲呢，去了三德宣看。
4: 这是狼顿。娘母儿的接了三分钟的

아래로 시에 빠면은 람성 업데이트 그런 해서 빠르고게. 된초 특가라 간다는 거야. 자 금버코서가 아니 멍체완데 알장고 아랑고라 사르통 롱르통데 노쟁게 따나 제몽라 장크 흐살라스 거르치 수상데 멍게. 티칭가 야자 금번데 코인조로 아르금데 치그브르 만조레 강탑제 망가리 냠트로고게. 알르치 수상데 비 년다급 생물지르서 롬바름게. 카티 알르치 수상 통칭 누구 말홍라 알정 권한도 왔던데 업데이트 거 와르트급식데 가비 등 탐키 진도와 소시티 년칼이 요탑샤고게. 지금터리나 야르차 금번의 코예릉데 마몽게 답디 특바등 쇼르시 소금 요시 코나사위 능슬요 커세고 데터딘 아롱시나 포르지 마디와등 초비 도문이 발라스 고디오게 데통데 하정도노 쳔게 야르차 금번의 코이 디르크 디사랑가 시 사마 코르와등 리리 코르데 사마 요크르셰파 이나 자마 탄크르셰 기파스 코스데 시다등이 시거 쵸르릭등 텐싱 초비진 당이 버시디 자동 덴정 대잉 간크르나 샤고게 세고켐 대칭은 늘간 손이나 아주 와끔대 손이나랑 신게 상리다 약자 근본의 통공 손이 대단 손이나 단디 영어 약자 근본의 그걸 꼬땅 꼬미세요니 너무 와끔대 라 대칭의 좀 뒤와 와끔대 증인 좀 대지 니니 하는 거 세팅 좀 나서 거게 흐슴글아 간단히 영어 좀 회나 상리 대득부터 나 영어 치 소치가 나서 거는 듣다가 영 그렇게 니 탄다는 영어 잡조로 통통의 간답시 고니나 너무 쉽게 진행가 대칭은 진행한다 그러면 지라는지 아침 같이 게 대통령 한덩이 공리샤바 접신다 주와 근데 손녀랑 생게 예쿠르 데르긴데 손녀라 다 차차를 급해 교리다 사차 잠판다니라랑 랑싱딩 예쿠르 용큰 거 말나데 하정 망아요니 너무 와르급자 키오케 대쟁게 도퍼가니 퍼든 덤드가 드름다 참마츠 없송이 살은탱가 농구르거르주 하정가 같이게 레트링 산클라제 대통령 한다 다롱드나 제치 산클라마리 산드베 지도노 조 다성게 스처치 드거다 트바게 치브드나 빌라르 근데인 소니나 다루금 토르지글엔 조 디스네 토낭즈가 테나 조 다성게 잔니마리 소니나 좀 토르지글엔 비디스 노다리 디체게 조 아르금데 소니는 보통 남바게라다 조 지그란데 그게 송다팅 잉은 더 지그란데 강나 요니나 대통령 한다는 게 지그린 게 얘기 나서 건데 다 통에 밤에 지다나 다 조 아르금데 리스모 대통령 라스 거 쇼군다니 돈흥 지나나 너무 쇼군다니 그게 잡숨데 잉 시주 하장가 치가 대통령 조 다 조아르금 데이터 다상리 소수가 좀 토르지크가 영 주송데 냠용 펀성 소가 오는도 뭐 결근 다 속한다게 영 더 주송데 냠주라 땅투르데 냠마나 조릉 근데 간답실 건나다 주니 맞아 섬시즘네 메카 티칭가던 너무 주송데 톱틀라스 건나란다게 영 갑달라스 건데 냠주 니가라 근다는 거 있으마 데 탱크 주송는다 흑버데라다 잡저이주 단 참츠르 이진란다 어떻게 지진란다 너무 그 근데 항상도 근데 열만인가다 저 지는 근데 전인나라 저 진된 거 지는 거 나바근도 송다든 토르지데 시기준다인 하진까지 Semula Candida, Juark, Neta, Nipper, and Dumdil, the Inchak Sundanita, Zabzola Tantrech on the Hachanga Cacheta, when you're learning to Tacor, Tatagor Ginana, Ayana Teton Dogatan, Hunjina, Tigalan Kurkor Ginan, Domata, Tanifian Banyanga, Cholonculas Kokori, Tisun de Tang Dona, the Tunmini, Chindi, Tang Lakhtang, the Lungmini, the Muark, the Nuching, the Tungupag Nitandani, Chindamu, Dumdiga, Dungusha, Litana, Yanchum Yatsig, Rumdom Data, and Torjiga Shimat of Ginana, and the Mugusha, and Mangayok, teaching to Porka, Nipper, and the Mugsundani, Zabzola Tantrech. 티한천이다 좀 도지근데 지링군 와근데 좀 좀 멍치와서 손이 나요 주다 좀 그런다는데 그 돈다 속건데 송다더니 단 롱컨라 속건데는 듣고 티칭 흑버대라잉 너 송더니 다 야마른 요구를 단 좀 대인적 송더니 잡조이 주인 하청가 같이가 레트링 산클라니 테나 초테링 지금 티 참바가 카프르 거 컨힌다 나치 이슈 워가 랑좀 클래스 접디 진점들 도톰 야나가 그 뉴트 정도 바라 친게 점들 년도 바 삼드 침플다 지금다 단신능이 다 그렇게 전혀 존념데 단디 뉴트 정도 못 당게 단도 뭐 남들 년도 바 때 친가 초테링 그 인선디용 된 그게 준여름 정남 디탄 야마른 요리 점들 된지 그 속다니 잡조라 동통다 간다 시군 석버다 쪽에 야체 디르금 더 그다 뉴트 정도 막 야마른 요리 잡조라 동통다 간다 시군 너무 이탄이 갑다는 세근이 이로 진거 제적 텐든당 참비 몬든 양리 시와인 대등 한터제 지역 상큰 남바가 춘다 나이 대는 게 요션도 동로고 있다 등이 아랑니라 삼차 등도 춘도 진동 그 어느 나라 대등 한터잉 대는 게 다시 그는 대잉 아랑니라 저라 속으로 주는 나라 너무 있나 와르글이 가서 렌슨 타통강에 카브링을 갑사셈 렌슨 타통강과 카브링 등 특급들 같이 뜨거 섬은 일거 섬든 나라 특급들 같이 뜨거 섬은 일거 섬든 뜨기나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도치 주소너레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직 키샤 셈서송
3: 치젠 드르블스랑 미람카르 나티 람튼 우치 참친 치람바
4: 치젠 드르블스랑 미람카르 나티 냠무 흐담진 도르 우체랍실 드르실람튼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대대는 거 단시 근중가 카브른데 나 세링에서 내려셔 줘라. 야 산업 진발의 조대 뭐이나.
1: 호데몰아게나.
0: 레티나 대는 샤와 그 대승 그톤다는 거 소타통가 그럼 대피노 토만드는 향 토반 두주 제시와이.
1: 올라야야.
0: 아. 티나 달당가 소 예수사 그거 달 흡르초 소고 니르 정놈 거 아름드니 저 대는 거 남신도 간아래.
1: 오, 드레나시 좀다.
0: 아, 알았어.
1: 어, 저 좀 보고 제요마다 잡아고 잡아마다 그래.
0: 아, 알았어. 튼튼지체. 아니, 다 되는 아니 시아샤네 손이다. 출출하던 손이는 아주 녀르 좀 넘게 다른 신단 답샤리 요거 봐 봐. 튼이 가서다 녀르 좀 넘던 게 야티 근점도 된지 그 정도는 가서 놓고 칼로 안 봐. 이제 냠저로 통통도 간데 시기야 니랑 이든 가다 나나다 다다 가서 다 섭아야 지티 급도 마던 다 땅이 가서 이슈 사건데 연한 망본도 그게다 이거 용는다. 튼이 가다 쇼야 말은 좀 강한 연한 망본도
1: Tengo kaku sa mene chate kure den ta pe gana ta shiune pa gure shiune pa moto de yone ngau trinchin ro ta
0: ne dinge
1: o trinchin ro trinchin o ngute sa ne ngute tre ya o kaku de ya on gu ne o ta ta de sa to kane na ta de ro re o ti jola to ne kaku mini jo o te ne ta la la kalo na ba chate ne de ta thare ro ko sa o jola ga lanzo le dele re
0: ne ri
1: ओ लाला चतुर रे नातरे लोंको नंदो को योनी काई लुछोसे Oh,

0: 예서래단 직년의 조른 직무실 세라 아메리키 아크시우스 사른길 자츠키 치 직년 적바다나 아메리키 선전 틀랑 포이 년터 네타 네야 후라 카브르스톤크 예서래지 레바논 케 먹도는 거초라 흐눔셰 비타니 드그몰시 데윌 머니셰 게르 틀랑 포이 카브르스톤크 네타 네야 후 힌드 세라 원체라 네타 네야 후 야를 송 교돈 초라 로그름시 징 키 든시 든데 먹고시 존줄시 예서래지 종디 용접 큰가 리신 머나시기 치에니니네 예서래지 님셰라 네타나야후라 틸릉푸야 드그므테비 네츠피 킬레마시 예서래지 천듬 지니비 적바다나 네타나야후당 틸릉푸니지 예서래지 레바는게 옐사 베르티 덴주당가 멍번난 자불셰비 차르지타니 카프르 데물시브르셰징 틸릉푸이 카프르스동크 네타나야후라 드그므르시바 킬림심멜 적바다나 코니치 년테라 카프르 데물 탕아니시바당 탕아니브르 능츠라 나르린자 적윤라 틸릉푸 네타나야후이 베르티엔 잡글 지산르와당 탐츠크 멀타다베비 돈나 마르가와당 네타나야후이 틸릉푸이 자츠기 절데 예스레치 탑숙 소소니 트수 참적비 고다당버 예체이올 슝니체 디모미 지금테르 타몽다츠 슝요데 예스레치 와콩다 홍지마탐나 예스레치 베르틀란 잡글셰 머슬세르
1: 냠드 제츠크 츠구친니 체니니나 벙가리 신저론친 라흐만 가부작지비 냠드제 쪽 초칭게 주시르 담튼숑 라흐만게 냠쿠시지 담돈 냠드제 쪽 냠슬 몽운찰이오 바등 디낭 고라시브르 트글 등 담치게 진칠메 바등 쇼마랑알글라 노히 첨부 태비올라 냠드제 쪽제 노슬 가크 송디 키 냠드제 쪽 등 냠드 냠드제 쪽 초칭당 레인저 린즈 한초 화암저 등 쪽 린즈 한초소 냠드제 쪽제 리콩 소시와르게 어르그리 닌드글라 흠흠브르 반봉시제 마슬 쉽디 등 데인저 니통 섬질이 진틀은 폐지 주의름 남딘저도 로미토탕 모트버그니 쪽어 사르트르 르그츠제 주의중 냠드제 쪽제 주의지르지 쇼그트니 냠드제 쪽제 샤브르 근데 동제 인설 라흐만게 달리다 거버캅 작치비 냠드제 쪽 쪽칭게 주신간 크게 임바등 가인 루흐치그리 라흐만의 지금 압즈르르티 바등 지그 도잉글로르 벙갈리 센트럴 콩토서식 나르지그다 벙갈리 센트럴 부당 냠드제 쪽제 종유투르 링간 크르용와등 니통 니트글리다 니와니조 벙갈리 센트럴 원친칭간 크르와리
0: 아메리케 제스 런치나 로비오이 치엔니냐 간도나 예스라케 종디 네타나야 후이돈비 예스라케 모홍기 자시 사콩 업자치 업던치 업덕송 셰지 차르제디 아메리케 랑슈당 마침세르 노비오 인년디 셰조라 아메리케 예츠와 망티 큰거 응을통아 연 한캉니 디비 년시 총디 땅 데미 저와 당림 셰크 셰게르 네타나야 후이 차르제디는 아메리케 선전 틀릉 후이 자샤 사크케 트손 지그저비 고르케 차르제 니흐비 접참만 바당 차르제 니흐 바다나 예스라케 디트레 접기도 메세르 키다롱 셰게르 아메리카 쇼케 멍벤디 예스라엘 쇼케 지금 티 멍벤당 징자연데 자샤 사클디 팔레스타나 예스라엘은 고고더 잔즈 하마스 마임비 초바시키 제스톰 셰게디 인세르
1: 어르시 제송 부고 체니니나 저쪽베데 어르시 저거체 먹은가 치익지긴인가 공모니 체니닌가 쇼베이와르 우클란라 제제체위 참푸 당와등 아다글 니르츠르 쟁가 판다등 마멀 남튼디비 콰르금 초슴 쟁 존차나 주고치시요라 참푸 동시에 먹은분나 우클란 제송 먹던가 조리 켈리등 바르늠 수군주고 지기치 아마글 남트 통수인서 저쪽리 자기르 지프라므비인 퍼른디 참푸부톨라 홍지그랑진께 머물라 남저소와 마그토노조리 톤지 톤키르셰비 켈리체라 참푸당와당 우클란가 먹군가 먹머더시 데니 흠라 도르르테비오 데리제나 자폴로저당 디시폴로 피터 로프스크 하르크프 수메 흐메레네츠지 보르타과 소고 지프만디비 사클레젠비 우클란가 마그토노조리 켈리랑 디냠더 도르르테비오스 저쪽리 자기르 어르시 저거치 먹은건 타짠 과먹었던 홍지기 쟁거 머물러 남점 퍼른디에 먹은 종들어 먹은지지 우클란거 사클럽 야라 소슴거 종들어 라와등 장편 머물러 남지 동편어 라와 우클란거 먹음었던 실지거 리먹지거 니급 고지시스르 참포당 요스르
0: 냥쿠남바 통디에 쇼비 산제르 샤차르송 레천디 쏨지바 사무초당 쏨증간 커바 소놈 체랑당 화된지야 스타클와 피글루 제초스타클와 응적 세랑당 소놈은 첸이현 침공결당 카우센 초니 지체적한 현름도 좀 바이현 통아 지미렌 찬능아 초양 결은젤 다디무시
2: 나츠 스티마 크메즈 ཚ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지난바 데모이나 다다지적 산지 능진반된이나 총응 오르고 동층거 아 세투지서가 등가마치 담비 등 타동시 준비 나 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치리 특거 두고 보자준이야 아리 때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아 나초 터몽더근노그 세라 총총 나 총시비가 림친데 년조 아 때는 초닌지나 영 잠바 리리그능나 두고 총총치의 로카 등 잠노그 리그슬링 망아즈기 쳇더고 리시요 디젠거 두고 총총성마게 십던 용고 아리 다 두고 총총성마게 히슬때트 아 다르캅 돈듬비 제치 찌찌시비 디친 단지적 송즈가 아리다나 직직시비 님문다 등들다 등이 보자짐거 단 준통진 아 갑수고진거 두고총총 망아즈 히타고 아리다 디초나 시거 실러랑나 나니 샤프투 참나 나니 대한치니 셰파세나 나니 가나스템세나 나니 아 도모거 두고총총 시거 망아즈 그렇다 두고총총 더 참마거 하랑랑 근 준통더 쎼때도니 됐더니 하랑랑 그 단기나 갑수고 있는 자그 하랑은 깊수고 있는 자그 더서만 원군으리나 시기념 가니 아 대한진인기나 영어릭슬 망아즈가 따뜻다 조금 총총 청마그 역고스가 따뜻다 아리 대등나치 지수군이나 영 조금 총총 청마그 톱중거 샤등 쇼니 하랑은 그 사기근 존통디 시기니나 도성이 밤아등 길긴 탐지게 인기나 영 디수가 가스터가 제마 총선 망아즈 노출해 주다 시기 가치는 건강 진짜 아리 뜨나 두고총총 성마가 십대년자 보자림가 나섬가 원마일란드가 뜨나 행럭실럭서와즈냐 주일라 디른가 나총시비가 슬림층가 찬총 선부는가 아 단지나 자디오노가 리츠라리리진 성망 오스트즈가르 디즈겔 아리엔현이비 두고총총소 떠나 청마가 십대년자 포자림가 림층 원마가 초기 럭실때 아치 영치를 종하지일 강르지 등나 멜락조바 정숑영 디는 지미 남트리인 헬라 노리 카지르경 차등차나 릉도돈 세구노들라 아리 대릉지나영 포자림가 사샤가 럭실 토니 자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 럭실 사르와즈기 쳇더 고르시요 떠나 두고총총 청마가 나 조르조르히 십대년자 보호자 님가 탕칭 돈주이 담바 헌데 기저나 돈주바 등 데실 토 노르 잠츠 흐터초나 일슈 기시 키나마 조 두고총총 청마고 뇽즈 리트나 가우치란 난튼진 후이타르터 보호자 님가 다롱 탕칭 돈주이고 담바 헌데 기저나 돈드바 등 데실 토 노르 잠츠 흐터초나 예수 기시 키나마 조 리테링글신데니나잉 두고총총청마가 나르주카롱아 마크라 냠비 워카질리 담비 노라냐르중 리와이 리티초닝이나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찬총선부가 능도나 르디즈 쇼응오초주엘 리타승거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능아 조키 트긴제르 티바가 질 르피 스카르콩더선부 쳇더고르시요 당디 조키 트긴제르 능아잉 두고총총 긍진 산드브라 바로 천리니기 랑노가 시라 랑치야 말람세 고논더라 두고총총 지금 건축글릉 노가 시라 나는 도마 총총 인세 고논더니가 쳇더고 리시요 리트나 갑토티 릉 지슬라 가시오 노가 두고총총 참마기영 님비 쇼르트 시라 녜문더니가 이고즈급 정중 리와이 다나 찬총니와 티바 가치끄능아 시중즈그라 아나스템 즈 쳇더고 리시요 다나 흐템 마르치긴 존통 요니 아나스템라 시중 리중 응진 디한치니 카크

야 님비 쇼트 요코즈가 중아 초영 더스타비 실 녀모라타요나 포차르지만 디와자 유마르젤 디라나 추실 삼치 유과터 포차르지마케타 포차르짐그 나충시피 가츠크 찬충 동우 조키 드긴지르 거스컬럼 더빌란드가타가 파마이나 초코 게르게이나 초코 나님그 초코 총총 젬바 몽즈가냐 줄리나 초과 리 드나가 신념 찍트 렁치 말음세고노 실 녀모디 신년 주엘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지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므 세속고 년다 이너레
2: 얼고므 차치 아니서도 얼고승 차치 조버섬
0: 야 다솔치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마리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сэ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зун.
3: Аджумртахуй апи хчинур ин.
4: Хыгъшапа пэуи джанча ин.

0: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지나 나 총시비가 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스틸린야 단성그 티바 가스틸크능아 시중즈그라 가나스탐즈그 쳇다고 저기시요 다나 두고 총총 상마그 나나 시중아니나도까 가나스탐아니나도까 아리 다나치 응나 통디 고디오노그 시중즈가 년주이 시중디 카싱아 다 니토크 닝니비 소치 총총즈 크게 차르완디 시그 선능 끼고니 더무즈그 다나 크게 차즈가 차르와디 선능 끼고니나 디한치니 크게 탑고파 차즈가 테니다 등이 하는 그 선능도 세니나 니슈가 듣고 싶은 총 참마가 삼지기 과즈통 능기스 시중디 잡록스 나치 고고노 히고노가 탑샤라 니리 차즈가 조크요크 디슈가 영삼지기 통고
1: 내가 총총 아부 차름 밟고 논데다 시흐식 생기욕 이 체크거리 차름 밟고 디다 안나무 흐튼느꺼 종이 흐튼느꺼 니울어 주위 지흐튼거 시앙이 담쳤다 너가 요요요로 새끼야 닌끈오 흐흐흐흐 왕니꺼라 아하 나 차름 안 디다 니에직 생기고 아보그 세마 에이 차로안디라 차르고스다 요치르고 가디 차르고덕단당나다 차른바 마탐나무니 아 따땅잉이 탑축대 기르와즈다리 던돌이다 아보 차로아그 차르고자그 와송즈야 라오르즈니 버르너그즈가 태땅즈야 아부 셰죠 아롬 버너 치 차르와그 저구르돈사 강나요온드 치 어히 나 차르완디 니치 생각고 차르다와그 고너즈 마리아 응을기 요츨 홀론바 홀론 끄땅땅 타고 다 지노 버너 끄떡 치고이 이암 차리 시르코린다 시스
2: 차라고 아르고스탄토노 다슝오호 지그나마리아 가티 차르마오나 담농고 스타스흥 청마치 터노마르 디동차리다 나 카디 흐치그라요노마르고
1: 더 세스라 담브그즈글랑이 자가 총총 아부그시와 하이그땅이 시르코리에랑게 캬마와송즈기야 자가 총총 아부 영 송송송송송노 체즈가 카톤당스 흑시스티노 체그능나 쇼모마마즈크 치스능옹고노레기 자가 총총 아부게
3: 차르완디 처구스돈사카나욘드히 차르완다다 닝코너즈 마르고 니에식 생거라 응리 요츨 콜롬바 알로엔느 까땅땅 타야
1: 다지 지노 세어그나나 치슬몽고노가 정무고이 정무총총도고 이암차리
3: 아니그니가도 초리글로기 헬리 지게지다땡인 더시스 치 차르와그 철구스탄도나 너초깡스그니 초고니 너치깡스그니 치슬몽고니 가테 차름바마텀나 치청마르감조너 친친청마라 차리 흑성칩청마라 감조너리야
1: 더지땡이 저거 총총 아부그시와 처추지기 땡이 반듭각성한 주성지야 양 저거 총총 아부 초가 저진대리 말아요노 그게 얇얌수카 토한당지야 얇얌수카 용의 흑치띠노 냐친지 그르근댄나요노 어리기 다니 저거 총총 건다 지스
3: 아로 냐친 초대모 차르와그 철구스돈사 강스그나 요온드게 제히 찬데다 오마직 생거고 찬데도 와크 코너즈 말이야 응리요슬 올론바 알론느끼 땅땅타
1: 다지 지노 냐친데 이암차리
2: 오 지 차르와그 철구스탄동나 응 첨저 지충은이 지충아온 요너리야 charmaw tsari har jamsu ing thogi har jamsu ra che chungo unjo ner
1: da zi shetangi ar nga machi ge yinu chendim ge xiesig mazi zege chong chong abu ge litanga chu songzi ya da yi tengi nya chen sir kori jamsu nga anzu songzi ka ti ta zege chong chong abu ge go ana ma ge chhtinu anam khana Хэрэгтэй ачхан чонзэг хшухцлэ жонгоно өргэтэнс. Таны цага чончон абу үсэчо.
3: А кэта чарвандэг чаргу кэна юунд чихэ. Чарванди та нич сэнгэго чарндэзу ак гонэс мара. Чинга шота нга ариман жо чаргу жигатэн. Нлиёц холон ба алон нэ кэтэнтэн тая.
1: Дэзи тину. Хтагэн фэрнцэм жэги. Иям цари. Да, зизи.
3: Аро, че чарвага чаргушта андагна, данг арьянаранга партамна марго, чармау цари, чарчинатта кучихтамна маре. Хчинбата, арьянаранга паргочи, нга пачухши куйнария.
1: Да, зитанги. Шухсун хчигрдеви, а намкани гадан хкура ежура, цага чонг-чонг абу унгучина, хсиартыгзгатангтанг можгини,
3: чарсам гачола, Шухсунг нига гержара парсунзгия.
1: Цага чонг-чонг абу ара рапсунзг. Цага чонг-чонг абу гастангната хсагмааран дамбаг хсиахтигла суга маа маазгу нухчиянгата хчигнаг корга зугу ижгу осг. Кэргий гаари мааранг чима сунги чизанганага ча ганлигтанги. Та кэргий чананг анзуи арангли хсагмаазг чего чикава кэрга сема.
3: Ширкори луга жанкажиги дансги ямна. Чарвандара, хосата нине мангаго?
1: Да, дозия.

0: 야 로쪽 남바니까 니가 데모이나
1: 오 데모
0: 야 로쪽 하쪽이야 저 데모이나
2: 데모 데모
0: 아 데데데 야 데나 톰을 다치 남바니까 손지나라 그쵸 단디 번음 그 삼니인데 랑이 다루인지나 그쵸 단탈신고 그 대등나 딩이 탄다니 시니간 손지나라 로선부 그런 달라라는 그 젤리 등 제위 다심지 이 너긍이 타크 지금 샤츠라 속한다 팔린데다 등이 다루 단탈신 탑송스 대등나 너속궁이 탈라 다그 중요한 큰 용 그 차위니 지니가 톰을 댐디시니 야야 근 티츠 글로마리 렌선딜린 데랑 그 렌선디 소이나 그 타거 그 그금 번름 타신 거 누구 소중 남반디 카탈리 다도 권이 너무 그 그게 렌선 김오 아아 대단하다 아 지난번이 가라 양로 둘 하지 전 소이나 샤와 그게 못 건 그 그 되는 게 인게 더 맞다 그러다 같이 글럼니 잡 그 카다이 주고 고르는 모습이 어디나다 도머 그 다 소 심지 그런 반데 서버트 그 당이전 이야라월이 그 로톤 남바존 선이나 그 다 첼린데 소이 라는 그 첼린딩이 탈라다 롭종 이 심지기 내 인조준데 하신 그 소리 되더나다 로톤 남바 그 소 첼린 냄주 도머는 그 첼리 강진 코거다 저것도 냄주다 소리 되겐 그 도머 지난 반이 간데 조인지나르데인 다 도머는 그 심지 첼리 그 카쇼 담츠나 디안진인데 그 지금 삼생 그런 바가 군더니 갑다리 주 너소인티나 톰을 도조고 남지 세랑 전쟁 쇼다 잉인데 토노 그 소조고 남지 세랑 그 랑그 다심지 제일 그 가슈 담츠 자 삼생 그런 바가 군더니 야신양 그 남바조 갑다리나
1: 오 야야 로소 때나 다 심지 제일 그 가슈 담츠 세난다 야낭 아랑 그 다 머름 그 가슈 심지 그 가슈 그게 되네나 남의 세상당 틈멍초 된스르고 논들이 Tei tang na chirgu wik soor guan dien chuan na yin na nantun chi cha ni jo siya zu wuzga ni yuk. Da ma na urag ni wara, na wak suwa, dmo ga nantun ni chi. Tanda na siya guan nuga namit se song sir guan dien gi na ma na urag ni wa siya guan daga nantun dari. Tei tang na da nga rang gan dien nuga kapshu guan dari. Tei na dan dhata wazan dien guan nuga jim tsang la ka ni sir nan ra. Tanda dhata wazan dien guan nuga thukma ga chi gan nung tanga maidi chiz gara zin yin na. Da chirgu mana urag niwa zi nandra da nami cesong zi na chimo zi gara da zi nina da gizu kacha zamu yu xa nina nal nguanguk iku nugu nguanguk ku tawlam tawashi liya na xiong ka mabziga mana urag nigan ziku nugu damu ka kaab shuk zi xin da da yingyo waka sura kashi nantun jari yina yang da nila zi mgsi ka gizi sanda tawa ka shimji ka kaab shuk zi gtan ki yi lobja ramba nina ra teni nanda tawa zi lobjong ziku korkub yu na yang da tawa zi jangjo ka rangi nina ra taga zi galong zi samban zi wadu yota te dan dong na da dani nami cesong zi gda wano mana urag niwa zi gda wano di mana urag nina di yang chiz gara gipa yuk dazi nina da gichi wandi waka sura gano naran riwa chi nur diwa dmo yu zi gda wano da da chiz gza gda wano zinda zo niga liya nain mafshung wa di urag nina yina da chi ni ci rong giri ci rong da na di chua karangi yung chi rib jugu korkub se nandra nur rib jugu korkub se nandra di yu nara di han chi ni yang di riwa chiz ga chidur zinda da tanchi diwa se jinara ta thara thup jinara dhirka thamchi ku nara chi rib nukun riwun dhala teni dhalin ju kukun dhe yinna yang dhe rib godong tong na ngiprit nal mela chi rung indi gunung dhe yang kirgu thukma ki charkin tawks kri ada tibjin ta taga rup gishchi tsukhtang jar dhali shayna yinara ta nal mela dhatangi ta shiwa kanta kanzga rib gunara ta ta rib ju gurangi kumbayan rawu yonu, tichun rawu yonu, rup ju gu ta kirgi korkub yonu dhamu zhigin ujim tsintari titan dhona ta nami tsesang se kida wano dhe dhatawu rigan tsenzi gino ra rigan tsen dhazukun dhe dhatawu zhigam choni yin nara yon wakik surik zhoni tukmanyin ni nami tsesang rup gazi ji luqsi gwari rigan tsen zhonglik maalag chatsang ni dhamu rigan tsen zhig luqsi tukmanyin yodo yoni dhamu zira mara ra yon nangan di nantun chizir zina wakik surik nana shay kida wano ga tamin nami se kida wano ga nantun dhari 나즈콘데라 다 로슨다 타오가 렌친즈가 과리 다 롱고망 구르메니 좀 쳔든 더 롱고망 구르메는 나즈콘데 치즈르즈네 나요 다 롱고 치카즈 야르문이 좀때 가랑 근 접든 길근데 니트리다 땅이 단다 타오가 렌친즈 사르트 즈 더니 즈그노데라 텐데 땅다 시그 페지르 쇼니 니르 꾸도모스 디좀 쳔거다 톰르는 기나랑게 타오든 손에나 다른 쳔들라 로조 주라 나다심 지게 주고 근운도 보여요 다가 가보시면 됐다고 좀 내놓고 좀 쓴다 나무도 그런 반응도 또 못 쓰게 다때던 저때던 뛰는 거 낭식을 함친 그런 봤었는데 다 뛰는 거 낭식 그런 거 심직 샤이 그걸 다 치드그랬다 전에 나 다 치르고 남의 세상들라 나무도 그 라가니 아니리가 니라 깨는 주제지 됐더니 이렇게 나무도 요 뛰는 거 됐더니 다 깨는 주제 그 다음 주인데 워크 소리 그 전에 시작 그 다음 거 뛰어든 시프트 주제오리 뛰는 거 됐더니 다 다 그렇게 이나 남미체선 노튼 그 자비 어그름 조즈 그 비셔 더 조그 노니다 추출름 그 그런데 근데 랑겜 촌에 나 영지 심지게 주 그 지 삼반로 요타
0: 더
1: 요노 그 짐친 치즈르는 치르게 샤와 추출름 제동동나 슈 치즈그니 샤리 손에 난데 다 잼바우 디르든 시세그 더 좀 더 추르 세팅이 진즈 그 동니 샤와 추출름 그 콘셉트 디동나 추는스 데브젠트 고스음 그 추출름 그 나 만든 그 샤와즈 파친 직된 동나 메니 추 데동동나 샤워 조금 세게 나오는 데이터 오즈감 전에 나란 더식 나오든 야챔보라 하진 거 똥삼모 도모즈르 저그 조금 세다나 시나란 갸코나 그랬다 예 달라지 나든 글라카니 카리송 럭브르트 워크 소르그 땅 자리 손에나 조금 세게 더리 살란데 조금도 낙 챙그 거는 요니 대진도 날이 지 소치 거리 살라 영 조금 되오는 만 실 되게 시 조금 더 좋은지나 영 그게 만 날 소조기 잠나르 쫄음도 요너 날 로티고 쨍기 잠나르 쫄음도 요너 디짐츠가 쫄음도 군데 시기 심지 그런 통세는 안 돼. 인진 로종이 찍는 어떤 하장 거 뭐요 그 삼노글라거니 다 난스 그 람싱은 했네나 샤오 쫄음도 군데 심지 대진도 다 샤오 쫄음도 된 손에는데 그 차원디 아제치 테모 쳇테르 거는 너무 그 심지 기는 거 나도 라카나르 찍세고 그거는 다 아 쫄음라 찍네 됐던 내체 거는 거 나빠 나빠 기나타 데라텐데 나빠던 기나 흐고노 그 장가글 아까는 샤데 손다라 졸음 그 희진 토노가 다 자차가 된진이 자치스노 그 자치네나 아제나니 나라 자차니 응압진이 득지스는 군에 자득도 못스 디나 졸음도 군데 그 템노 희진이 하찬 그 체니 도모즈르 저친 도모득득가 마기다다가 나랑 기나다 도모 심직 그 카슈고나 나메체스 디나 그 나스기 심직 셰투 그 카슈크다오이나 양다근디 샤와 졸음
0: 다티케다니는 조랑그 다 심지 그 갑슈나 파지르 치니가 시그리 디다나 심지 그 제리 그 갑슈나는 그 지 단츠타 영난데 그 함신 그런 바 건다니요 조랑그 니트 그 삼치 그 니탄다니 갑다리나
2: 오 예리 아니 다 고니 치샤바나 한데 아니 그 티타니 가수 스티그리 뭐
0: 네 그
2: 나마 세상 담담다 오늘 그게 나쁜 냄주기야라 뭐 이렇다 딱 그런 거니까 아치가 와오리다 지금도 모르시다 언제반 언제다. 그 아다소 할거 그렇게 공부하나 나진 남행이 시다지는더니 남행도 공부를 소인주. 아다소 시다 나빠도 그치. 소리가 나다다 나빠 시리다리 타송한테 지들아 나빠 시리다리 삼사판한테 지들아 나마다 나다 참만 공부를 세라는 것은 딱 맨인 거지 딱 소.
0: 야디.
2: 왕국 걸린다 답이다 같이 나간 간신데 가버다 다 가까운 데는 이게 다디 탐근다 신데 시가 뒤치는 무리감데 왕국군데 아다 랑글이나 초코 특근 나오는 건 로마 세나 이기다 원국 그 탐도도 군이 니시킨데 그 같아 내가 난 디송데 다른 게 아니라 피겨 빠지다디 아다 남 테스트가 가시온다 단나시 아다 지난번에 데메오나 아 코나셔 그 누가 다 그게 체크난디 기타 갈라카나 디든지 치르자시 아마 저와 스타디앙데 그게 사가시 오는 거 속은 됐음지 되는 게 지난번에 아 도잉 그 진다
0: 네디
2: 그래서 다 때는 간도 되게 정말 용이 비오너 메니 각카 치니 담어들 때나다 각카 치그라 이나야 단다 피타나 사지지 그런 길에 따따 정원 치킨 다 시름 신주 포마 가베나요 아 니 도저 일치가 따따 그는데 없지 뜻은 니나 또 반치가니 됐은 지게 너무
0: 야디
2: 때나다 일치가 반이가라 가는 나라요 그렇게 사지 뭐 하고 그러더니 도저 일치 타거든요 나도 아니 좀 뭐가 또 뭐가 그래 사지
0: 나리
2: 나다 랑게 다성 딱 뭐마게다 좀 됐다 저기 탑카티라다 돈친다 건데 아침 지금 빠리다 돈친 디송다 건데 아 다다산 게 되게 잘 있자 다디 소터니 지금 디오 감성이 좀 반도 좀 그래야
0: 나리 디디 나리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1: ᱛᱟᱨᱟᱝᱜᱟ ᱛᱟᱨᱟᱝᱜᱟ ᱥᱤᱢᱡᱤᱠᱟᱨ ᱵᱟᱱᱫᱟ ᱛᱟᱣᱟᱡ ᱡᱤᱞᱤ ᱥᱚᱱᱚᱜ ᱣᱟᱨᱠᱢᱫᱮ ᱛᱟ ᱛᱟᱣᱩᱱ ᱫᱤ ᱥᱤᱢᱡᱤᱠᱤᱱ ᱡᱤᱜᱱᱫᱟ ᱪᱷᱤᱠᱤ ᱪᱚᱝᱡᱮᱱᱟ ᱛᱟᱱᱫᱟᱜᱤᱱ ᱛᱤᱱᱮᱱᱟ ᱛᱚᱥᱚ ᱪᱷᱤᱫᱨᱡᱱᱟ ᱛᱟᱨᱟᱝᱜᱟ ᱜᱮ ᱥᱤᱢᱡᱤᱠᱟᱨ ᱵᱟᱜᱞᱟᱜᱟᱱᱤ ᱦᱩᱪᱩ ᱟᱠᱨᱜᱮᱱᱡᱤᱱ ᱫᱟ ᱨᱤᱜᱡᱚᱱ ᱥᱤᱢᱡᱤᱠᱤᱱ ᱱᱚᱛᱚᱱ ᱦᱩᱪᱩ ᱪᱷᱤᱫᱨᱡᱱᱟ ᱤᱜᱪᱷᱚᱨᱟᱱᱫᱟ ᱥᱩᱜᱫᱤ ᱫᱟ ᱛᱟᱝᱱᱟ ᱫᱤᱱᱚᱱ ᱫᱮᱨᱤ ᱥᱤᱵᱨᱟ ᱥᱤᱢᱡᱤᱜᱤ ᱚᱱᱚᱱᱫᱟ ᱛᱟᱨᱟᱝᱜᱟ ᱜᱮ ᱱᱚᱛᱚᱱ ᱪᱤ ᱛᱟ ᱢᱟᱝᱣᱟᱱᱟ ᱫᱟ ᱛᱟᱝ ᱡᱮᱫᱤ ᱫᱟ ᱛᱟᱝᱤ ᱛᱟ ᱱᱤᱭᱩ ᱪᱷᱚᱣᱟ ᱜᱟᱱᱟ ᱜᱟᱥᱚᱱ ᱫᱟ ᱛᱟᱝ ᱦᱩᱭᱡᱤᱜᱱᱟ ᱤᱱᱱᱟ ᱚᱠ ᱢᱟᱝᱪᱷᱩᱱᱟ ᱱᱟᱢᱮ ᱪᱮᱥᱟᱝ ᱱᱚᱱᱛᱚᱱ ᱛᱟᱝ ᱛᱷᱟᱱᱱᱟᱜ ᱛᱟ ᱠᱷᱚᱭᱱᱟ ᱪᱷᱚᱞᱢ ᱠᱚ ᱠᱚᱨᱱᱤ ᱪᱷᱟᱫᱩ ᱪᱷᱟᱫᱩ ᱭᱚᱠ ᱛᱟ ᱛᱮᱵᱡᱤᱱ ᱛᱚ ᱛᱚ ᱪᱟᱣᱱ ᱫᱤ ᱛᱟᱜ ᱱᱟᱢᱮ ᱪᱮᱥᱟᱝ ᱱᱚᱱ ᱱᱟ ᱛᱤᱥᱪᱮᱱ ᱥᱮ ᱡᱤᱫ ᱜᱚᱱᱫᱚᱨ ᱛᱟ ᱛᱤᱜᱤᱱ ᱜᱮ ᱛᱤᱱᱤ ᱱᱟᱭᱚ ᱛᱤᱛᱤᱜ ᱥᱚᱥᱚᱜᱤᱱ ᱡᱤᱨᱣᱟ ᱛᱟᱝ ᱛᱟᱱᱤ ᱫᱟ ᱛᱟᱝ ᱚᱞᱟ ᱢᱟᱝᱪᱷᱩᱱᱟ ᱪᱷᱚᱠᱟ ᱪᱷᱟᱫᱩ ᱭᱚᱠ ᱞᱟ ᱥᱚᱯᱟ ᱜᱮᱱ ᱡᱤᱱᱟ ᱛᱮ ᱢᱟᱝᱪᱷᱩ ᱠᱮᱱ ᱡᱤᱱᱟ ᱥᱤᱢᱡᱤ ᱠᱟᱨᱟᱢ ᱵᱟᱱᱫᱟ ᱡᱩᱠᱩᱱ ᱫᱟ ᱪᱤᱠᱤᱱ ᱡᱩᱠᱩ ᱜᱮ ᱥᱟᱢ ᱪᱤᱠᱩ ᱛᱮᱱ ᱡᱤᱱᱟ ᱨᱟᱝᱜᱟ ᱢᱟᱝᱣᱟ ᱜᱮ ᱪᱷᱟᱨᱡᱟ ᱜᱮ ᱞᱟᱠᱟᱱᱟ ᱭᱚ ᱡᱮᱢᱥᱮᱱ ᱱᱟᱨᱟ ᱛᱟᱨᱟᱝᱜᱟ ᱡᱟᱯᱛᱩᱱ ᱜᱤᱨᱜᱤᱱ ᱡᱟᱝ ᱪᱚᱱᱮ ᱱᱟᱨᱟ ᱢᱟᱝᱪᱷᱩᱱ ᱱᱟ ᱱᱟᱢᱮ ᱪᱮᱥᱟᱝ ᱜᱮ ᱱᱟᱝᱫᱩᱱ ᱫᱟᱝ ᱛᱟᱱᱟ ᱥᱮᱨ ᱱᱟᱨᱟ ᱭᱟᱝᱱᱟ ᱛᱟᱣᱨ ᱜᱤᱱ ᱡᱤᱱᱟ ᱡᱮᱥᱪᱤ ᱛᱮᱢᱚ ᱪᱚᱛᱮᱱ ᱨᱚᱠᱣᱟ ᱜᱮ ᱤᱱᱡᱤᱱᱟ ᱱᱟᱝᱫᱩᱱ ᱫᱟᱝ ᱛᱟᱱᱟ ᱜᱮ ᱠᱨᱤᱜᱮᱱ ᱡᱤᱱᱟ ᱥᱚ ᱡᱤᱝ ᱜᱤᱨᱜᱤᱱ ᱤᱡᱜᱟ ᱢᱟᱝᱟᱥ ᱠᱚᱠ ᱫᱟᱛᱟᱜ ᱛᱟᱢᱪᱤᱠᱩ ᱢᱩᱜᱩᱱᱫᱩᱱ ᱮᱱᱮ ᱛᱟᱞᱮᱱᱟ ᱮᱭᱮᱥᱤ ᱵᱤᱱᱤᱱᱟ ᱛᱟᱜ ᱪᱚ ᱣᱚᱠ ᱥᱚᱨᱜ ᱱᱟᱝᱫᱩᱱ ᱫᱟᱝ ᱛᱟᱱᱟ ᱤᱫᱟ ᱛᱟᱜ ᱫᱟᱨᱜᱟ ᱪᱤᱠᱮ ᱪᱟᱯᱫᱨᱤᱠᱩ ᱪᱟᱯᱞᱤᱠᱩ ᱫᱟ ᱠᱟᱨᱥᱟᱝ ᱜᱮᱱᱟ ᱨᱟᱠᱥᱚᱝ ᱜᱟᱱᱫᱟᱜ ᱛᱤᱡᱤᱢ ᱥᱟᱝᱜᱮᱱᱟ ᱢᱟᱝᱣᱟᱱᱤ ᱥᱩᱠ ᱪᱤᱠᱞᱟᱠᱟᱱᱤ ᱛᱟᱡᱩᱠᱩ ᱛᱮᱡᱜᱮᱡ ᱪᱤ ᱦᱤᱡᱟᱠᱚ ᱡᱮᱨᱮ ᱥᱟᱢᱪᱤᱠᱩ ᱫᱟᱨᱤ ᱛᱟ ᱱᱤᱜᱞᱟᱠᱟᱱᱤ ᱪᱤᱡᱨᱡᱱᱟ ᱜᱟᱢᱥᱚᱱᱮ ᱱᱟᱨᱟ ᱛᱟ ᱛᱟᱞᱩ ᱛᱟᱨᱥᱤᱱ ᱥᱚᱱᱨᱚ ᱛᱟᱨᱚᱱ ᱨᱚᱝᱜᱤ ᱪᱤ ᱞᱮᱥᱤᱜ ᱛᱚ ᱠᱚᱡᱤᱜᱱᱮ ᱱᱟ ᱪᱤ ᱞᱚᱵᱡᱟᱡᱜᱤᱱᱟ ᱢᱟᱝᱠᱷᱟᱝᱜᱤᱱᱟ ᱛᱟ ᱛᱟᱨᱚᱱ ᱥᱟᱣᱢᱟᱥ ᱛᱚ ᱢᱮᱱᱫᱟᱝᱫᱟᱝᱱᱟ ᱭᱟᱝ ᱪᱤᱜᱱᱫᱟᱱᱤ ᱠᱷᱟᱱᱥᱩᱱ ᱪᱟᱞᱤ ᱥᱟᱣᱩᱥᱟ ᱡᱩᱨᱟ ᱠᱟᱢᱚᱨᱮᱴᱟ ᱭᱟᱝ ᱨᱚᱝᱜᱤ ᱞᱮᱠᱟ ᱠᱟᱱᱡᱤᱱᱤ ᱞᱮᱱᱟ ᱞᱮᱠᱟ ᱛᱮ ᱛᱚ ᱛᱤᱝᱜᱚ ᱱᱚ ᱠᱚᱛᱚ ᱠᱚᱨᱮ ᱛᱮᱱᱟ ᱞᱮᱠᱟ ᱛᱮ ᱫᱚ ᱛᱮᱱᱤ ᱫᱟᱭ ᱛᱟᱝ ᱛᱟ ᱠᱚᱨᱱᱟ ᱡᱤ ᱢᱟᱝᱣᱟᱱᱟ ᱡᱤ ᱞᱚᱵᱡᱟ ᱱᱟᱱᱫᱟ ᱛᱚ ᱢᱚᱜᱱᱟ ᱟᱵᱚ ᱥᱚᱱᱟ ᱭᱤᱱᱱᱟ ᱛᱟ ᱢᱟᱱᱛ ᱛᱮ ᱨᱚᱝᱜᱤ ᱡᱤ ᱦᱤᱱᱚᱨᱟ ᱨᱚᱝᱜᱤ ᱛᱟᱨᱱᱟ ᱡᱤ ᱡᱚᱱ ᱜᱚᱨᱢ ᱵᱟᱱᱫᱟ ᱫᱚ ᱠᱚᱱᱫᱚ ᱛᱟ ᱨᱚᱝᱜᱤ ᱡᱟᱱᱟ ᱡᱤ ᱥᱟᱞᱤᱱᱟ ᱛᱟ ᱨᱚᱝᱜᱤ ᱪᱮᱥ ᱢᱟᱨᱚᱱ ᱨᱟ ᱭᱟᱝ ᱞᱚᱢᱟᱡᱩ ᱪᱟᱢᱱᱟ ᱨᱟ ᱭᱟᱝ ᱛᱟᱭ ᱛᱮ ᱦᱤᱱ ᱭᱚᱪᱨ ᱛᱨᱠᱟᱭᱤᱱ ᱡᱤᱱᱟᱨᱟ ᱭᱟᱝ ᱪᱤ ᱛᱟᱱ ᱡᱚᱢᱮ ᱪᱮᱥᱟᱝ ᱡᱩᱡᱮ ᱛᱟᱱ ᱨᱚᱝᱜᱤ ᱛᱮᱱ ᱛᱚᱢᱚᱡ ᱢᱟᱨᱟ ᱡᱚᱱᱛᱟᱝ ᱡᱟᱝ ᱢᱟᱱᱟ ᱭᱚᱱᱩ ᱠᱚᱛᱷᱟ ᱠᱷᱟᱱᱨᱟ ᱭᱟᱝ ᱛᱟᱛᱜ ᱛᱟᱢᱪᱞᱟᱨ ᱛᱟᱦᱱᱟ ᱨᱚᱝᱜᱤ ᱥᱤᱢᱡᱤᱜᱮ ᱱᱚᱜᱨᱟᱢ ᱵᱟᱱᱫᱟᱨᱟ ᱪᱟᱯᱨᱟᱛ ᱱᱟᱢᱮ ᱪᱮᱥᱟᱝ ᱨᱩᱠᱟᱱ ᱫᱚ ᱠᱚᱱᱫᱟ ᱪᱮᱢᱚᱡ ᱜᱤᱱᱟ ᱢᱚᱥᱴᱩ ᱤᱫᱟ ᱛᱟᱜ ᱫᱤᱥᱩᱝ ᱫᱚ ᱠᱚᱱᱫᱟᱱᱤ ᱛᱟᱱ ᱢᱟᱱᱟ ᱪᱮᱥᱟᱝ ᱥᱮᱨ ᱱᱟᱱᱨᱟ ᱛᱤᱪᱜᱮ ᱡᱤᱱᱡᱤᱝ ᱠᱩᱠᱩᱨ ᱫᱚ ᱠᱚᱱᱫᱮ ᱭᱟᱝ ᱥᱟᱣᱟᱴ ᱠᱚᱪᱤᱨ ᱥᱟᱢᱜᱤᱭᱚ ᱛᱤᱴᱚ ᱪᱮᱠᱞᱟᱠᱟᱱᱤ ᱪᱷᱤᱡᱜᱨᱟᱡᱱᱤ ᱱᱟ ᱛᱟᱛᱟ ᱠᱚᱱᱤᱥᱟᱱ ᱱᱩ ᱛᱮᱢᱚ ᱴᱚᱛᱮᱱ ᱨᱩᱠᱟᱥᱮ ᱠᱚᱫᱚᱱ ᱫᱟᱨᱟ ᱱᱟᱢᱤ ᱪᱮᱥᱚᱱ ᱥᱮ ᱠᱚᱫᱚ ᱪᱩᱱᱫᱤᱜᱟ ᱦᱟᱡᱟᱝ ᱛᱷᱤᱱᱤ ᱱᱟ ᱜᱨᱤᱱ ᱥᱮᱱᱤ ᱛᱮᱛᱟᱱᱟ ᱤᱪᱷᱚᱱ ᱡᱤᱱᱟ ᱛᱟ ᱡᱤᱨᱢ ᱱᱟ ᱡᱚᱵ ᱠᱚᱫᱚᱱ ᱱᱩ ᱛᱟ ᱴᱚᱛᱤᱝ ᱠᱷᱟᱨᱟ ᱱᱟᱨᱠ ᱥᱮᱣᱟ ᱛᱟᱢᱪᱤᱠᱩ ᱛᱟ ᱛᱮᱢᱚ ᱴᱚᱛᱤᱝ ᱥᱮᱣᱟ ᱫᱮᱱ ᱥᱮᱠᱚᱱ ᱛᱮᱱᱟ ᱛᱟ ᱤᱪᱷᱚ ᱨᱚᱱᱡᱩᱜ ᱢᱟᱱᱪᱩ ᱞᱟᱜᱯᱟᱨ ᱛᱮ ᱤᱪᱷᱚ ᱫᱚᱜᱤᱱ ᱛᱚᱨᱜᱟᱝ ᱫᱟ ᱡᱚᱠᱚᱱ ᱫᱮ ᱛᱟᱝ ᱪᱟᱢᱱᱟᱨᱟᱢ ᱛᱷᱟᱱᱱᱟᱜ ᱛᱮᱢᱚ ᱴᱚᱛᱤᱝ ᱜᱞᱮᱨᱠᱟᱡ ᱞᱤᱜᱚ ᱛᱟᱜᱱᱟ ᱫᱟᱛᱟ ᱣᱚᱠ ᱥᱩᱨᱜ ᱱᱮᱢᱮ ᱪᱮᱥᱟᱝ ᱛᱟᱝ ᱡᱟᱱᱟᱫᱟ ᱦᱟᱪᱟᱝ ᱤᱠᱷᱟᱱ ᱥᱟᱢᱵᱟᱭᱱ ᱨᱤ ᱮᱱᱟᱝ ᱛᱟᱱ ᱫᱮᱞᱟᱡ ᱡᱟᱠᱚᱵ ᱠᱚᱱ ᱨᱚᱥᱛᱟᱝ ᱨᱟᱥ ᱪᱤᱜᱤᱱ ᱨᱚᱥᱛᱟᱝ ᱛᱟᱨᱟ ᱭᱚᱡᱩ ᱚᱱᱨ ᱛᱟᱛᱟᱜ ᱛᱟᱢᱪᱤᱠᱩ ᱪᱤᱜ ᱪᱤᱜᱟ ᱡᱟᱱ ᱨᱚ ᱫᱮ ᱫᱮ ᱛᱟᱝ ᱛᱟ ᱣᱚᱠ ᱢᱟᱱᱴᱩᱠ ᱠᱨᱜᱮᱱ ᱡᱤᱱ ᱫᱚᱜᱤᱱ ᱛᱚᱨᱜᱟᱝ ᱜᱚ ᱢᱟᱨᱜᱤᱱ ᱫᱟ ᱡᱚᱠᱚᱱ ᱫᱮᱢ ᱪᱟᱢᱱᱟᱜ ᱛᱟ ᱴᱚᱛᱤᱝ ᱞᱤᱨᱠᱟᱱ ᱫᱟ ᱡᱚᱠᱚᱱ ᱫᱮ ᱱᱮᱢᱮ ᱪᱮᱥᱟᱝ ᱛᱟᱝ ᱡᱟᱨ ᱫᱟᱫᱤ ᱪᱤᱠᱮᱞᱤ ᱠᱚ ᱱᱮᱢᱮ ᱪᱮᱥᱟᱝ ᱫᱤᱱᱟᱝ ᱫᱟ ᱡᱚᱠᱚᱱ ᱫᱮ ᱪᱤᱜᱨᱟᱢ ᱫᱟ ᱜᱨᱮ ᱛᱚᱵᱠᱟ ᱢᱟᱛᱟᱵ ᱠᱟ ᱫᱟ ᱡᱚᱠᱚ ᱛᱟᱜᱤᱱ ᱜᱮ ᱛᱮ ᱱᱟᱨᱟ ᱭᱟᱝ ᱨᱟᱝ ᱜᱮᱢ ᱪᱚᱱᱮ ᱱᱟ ᱠᱷᱤᱡᱚᱜ ᱡᱚᱜ ᱥᱟᱢᱫᱚᱱ ᱨᱟᱢᱚ ᱭᱚᱱᱤ ᱢᱟᱝᱣᱟ ᱫᱟ ᱤᱧᱡᱤᱱᱟ ᱛᱤᱞᱟᱠᱟ ᱛᱮᱨᱟ ᱪᱤ ᱪᱟᱨᱡᱤᱱ ᱨᱟᱢᱚ ᱭᱚᱱᱤ ᱛᱟ ᱛᱟᱢᱚ ᱡᱤᱨᱤ ᱭᱟᱝ ᱪᱤ ᱥᱮᱠ ᱥᱮᱠ ᱥᱚᱱᱟ ᱪᱟᱨᱡ ᱪᱮᱥ ᱜᱤᱱᱟᱥ ᱜᱟᱨᱟ ᱡᱚᱨᱤ ᱠᱟᱨᱟ ᱭᱟᱝ ᱨᱟᱝ ᱠᱚᱣᱟ ᱡᱟᱱ ᱱᱚᱜ ᱪᱟᱨᱡ ᱜᱮ ᱛᱮᱱᱤ ᱤᱧᱡᱚᱱ ᱢᱟᱥᱠᱨᱤ
2: ᱟᱨᱮ ᱨᱤᱨᱤ ᱨᱤᱨᱤ ᱠᱚᱣᱟᱨᱤᱱ ᱥᱮᱛᱟ ᱛᱮᱱᱟᱝ ᱞᱮᱱᱥᱟᱱ ᱫᱤᱱᱟᱝ ᱱᱤ ᱡᱟᱱᱟᱢᱵᱟᱱᱤ ᱜᱟᱛᱟᱞᱩ ᱛᱟ ᱩᱪᱩ ᱵᱟᱨᱚᱢ ᱜᱞᱟᱢᱱᱤ ᱛᱟ ᱞᱟᱢᱱᱤ ᱜᱱᱟᱝᱱᱤ ᱛᱟ ᱪᱤ ᱠᱚᱱᱮ ᱨᱩᱥᱭᱟᱱᱚ ᱪᱤ ᱜᱞᱟᱢᱱᱤ ᱛᱚᱦᱤ ᱫᱟᱱᱤ ᱛᱟᱨᱥᱤᱝ ᱜᱚᱱᱩ ᱜᱟ ᱠᱟᱯ ᱛᱷᱚᱱᱫᱞᱟ ᱪᱤ ᱛᱟ ᱱᱟᱱᱟᱱ ᱛᱟᱨᱥᱤᱝ ᱞᱚᱢᱟ ᱡᱤᱱᱡᱤ ᱛᱟ ᱛᱟᱞᱚᱜ ᱛᱟᱨᱥᱤᱝ ᱞᱚᱢᱟ ᱪᱤᱱ ᱫᱮᱜᱢ ᱜᱤ ᱫᱟᱭ ᱛᱟᱝᱤ ᱱᱚᱢᱚ ᱜᱟᱞᱟᱝ ᱡᱤᱫ ᱠᱚᱯ ᱪᱤ ᱡᱟᱵ ᱫᱟᱱᱤ ᱛᱮᱨᱟᱝ ᱪᱮᱱᱟ ᱵᱟᱱᱤ ᱜᱟ ᱡᱚᱭᱚᱝ ᱫᱟᱭ ᱛᱟᱝ ᱨᱟᱱᱟᱝ ᱜᱮ ᱪᱷᱮᱞᱤ ᱨᱟᱱᱟᱝ ᱜᱮ ᱥᱮᱢᱡᱤ ᱠᱟ ᱠᱚᱨᱢ ᱞᱟᱥ ᱠᱷᱟᱱ ᱫᱟ ᱜᱮ ᱪᱤ ᱧᱟᱢ ᱧᱚᱝ ᱛᱟᱝ ᱨᱮᱞᱤ ᱫᱟᱭ ᱛᱟᱝ ᱠᱟᱯ ᱫᱟᱨᱤ ᱱᱚᱢᱚ ᱤᱡ ᱜᱟᱞᱟᱝ ᱡᱟᱨᱤ ᱠᱚᱯ ᱪᱤ ᱡᱟᱢᱱᱟ 당하는 건 손진한 너그식니 샴직 그 고름도 먹히가니니 아 첼리 그 니타니영 지난번에 그 첼리 딩이 타나요 지 저와리 디 손나라 지 당지 지난다 영 전이 그 첼리 그 니타니 지 디 손나라 지 그런 아주 지 저와스 그 자야르 그런 좀 먹히 그 너무 그 차트 그래 자라 그 다르장 지난번에 기 단다근 고니랑 근 고니인 지 와르터 달로 선보 그 샴직 그 고름 더등 델다 등이 갑다즈가 역보레 능송 트지 지디난 지그터 다테랑 글렌슨 디능니 조아글라카니 마튼사 나랑 그 조아글라카니 드마히사 영나 다테랑 글렌슨 디능니 지 카스비 고 사드모 쳐지고 근 더중이 타니 지금 털 다진기 갑다즈가 통통리나 로조 남지세랑 테랑닌 고자미
1: 뭐야로스 다 간락 그 고니 진노 그 잔저 그런 바니 난자 조아그니 테데나 카창 지당 다 그래지 사라즈 안다즈니 지 진우글라키 마타 삼치 지금 애거랑 급샤누글라카니 마사라도 대단나 단지 트름 다 가습 그 쳇듯이 난다 지 슈즈네나 단다케 시라 코린 당스 잡네나 다 바지르 말로니 흘러 그런 소잔든 좀들이 롬좀 그 제름도 질이 용네나 다 다르다이나 다 버름 심직 소만다 다신 군도 니끔데다 샨당 제용네 치즈르스네나 롬좀 그 제름도 니 가크즈가 멍아즈 그 질이 가크흔들 그 지질이 다 다르다이나 버름 심직 다 타르신이나 다 버름 그 셔츠물은 좀 쇼니 바끔데 다 치즈르스네나 셔츠 там чэсэр гонм барым шимжил хомааз гзэнэнэ чи та тарталга трэй цардоно шэцэмдэ конадзэм мар шэцэмдэ царсунада жизухсунара маш та ригжон шимжик куринанда дазу кунда гэрэнгэ капшугда тав мэнтэтэ жигэнда урчэн гони тэт ачи гони шэгону кашон демно каунде нара дан мааз гэчэг го манвана рэнгэ дингэтэ тэтэтэни рэнсэн шимжик лэхкатэ дина вага магазыну тэтэн дэли давну жимцэнг та тартан давзу жамне ната шимжи кэрэн банд царсунз лобжа донин ната лома гшаван жиг зухсунз эна я таран гэр гэжон шимжи ксэн ната ран гэ тах га гэ та дуг давну дэркан дэ кунд тахсар дэн го цам чи цугз гэт га сун чугаз га хсар ваз гэн ран гэн дэн го цам мэн тэ ли го ну кэрэн ба да та уз гэрэ сам чи ку та цоран ро усэр гу нарт мос хёк та ди хан чи нэ ната Donzin ban chone nara ta tirong da tao ge yang chi kabdaz ge chu gor ke shin nun de gwa zhen chi tian chi ne yang ke nan ba zun chone nara yang tirong sha ko nu ka cha zun nang na chi ta nyen ji yo ne yo na yo nyen dong na chu ta me nu na ma nyen na chu tirong da sha nu ge rang gen chone na ge nu la ke chi zin zin na nga tirong song lem chin da mo zu ge nga chi ka chan da chi sha ne na ta nga ta nga ta ge shim ji ge lo ma shim ji lo ma dong go nari yo na de chi лорчил нёгри этваз нуга канута таваз гнита тиранди анди шигне хата мартуу жам та гаджинче
2: нади ди ди гаджинче я лоту ларчив жа чэрангён тирангэлен сэнтэн дэви жигтэ тиранг кавдандалачи касвз наран жаян нан жигтэ чэранг кавдай нандо ни шэнан до нуга качачас гё кэнда зонги тани инжигтэ кавдаз га тонтон рина
3: эри ди косо ада чэптэн кэтэвагэ лакани ал да чанамбагыт ки намба кынта да содан де катет дали хорага командир кай кеди а та памба зири атхасам да дири а та намога лентинар маад ко дарын ки чичу лентин сиги да нянга да дина та ончилин да чи дилем сон хойман ни гана та тан еже на а я кырге чу сон гетим офшен на заука
2: нари
3: а ти да кот яни я дигни та чу нафшан гани хирим за дио кот ми та то кодо на Chanambaga kodiga chanambaga tawadila kana ta ngoma pasin tukpari. Ita tanganiga terangganiga tukkazi chanambaga nomenla chukayana tawadi chir. Ta soktuknambana nyankinambana chukandiji ginwa kanla kan tumula. Lanzizna chukatamuga kachazga chan kare matarara. Ta kare chan ti chukayana kasubara chan shibu mikka. Ta ndolgiri yunga chanandoku no chukagina. Ta maunga gandhi chukwala chukutaga sorg lobzang dihani. Ta sorg kishukne shimdigizna yunga. Ta rangi chanandoku no ndolgiri yunga yunga. Gyaldiyizgina zikunara. Oda tumur kaafshanda negunika wata rangi nyatsibu maangwaaga sharkin dhosongan dhamulga samdhugdanga daliri maangwaaga kaafshu chesangin nangyay dali kaafshangdi digi samdhugdanga jura. Dani titsuka kodika lakani ta teraan nangkaanjina sharka ushu titrinda wikana titrin yongli tamasashi. Uyinka titrin yongli tamasashi. Tignada kinantan nera ta taku kua shonyan titrin seko ka khushukum. Da shigin yongli tamasashi. Tignada nila kampakyo da barambaga kamdeda kaka chichekitari. Yandan gila ka ikiga yung nangga titsuka kodgira, shiasim gandrashtangara, tati yung nangka ga niyutang tam, chan tsukka kargi, tati 그게 반토문에 나쪽에 양나데 저구시면 오케 이라간 피디에들이 오는 거 좀 못 되거나다 노티리오나 다소도 남바근데 같이 아니 아 정통이 반토나 좀 많이 사는 거 그런 거다 좀 무시하는 이야기가
2: 나 리디디 리디디 관은 시다 지난번 이거 다다로 주 번음 그 람반다니 단타신 더니 때는 글랜슨 디는 아시기라는 다신 거는 그 갑톤데 룩셈부르크라는 게 첼린데 정화에 누구 거름이나 셈지기 누구 거름글라 간다니 야신년 크나바조라는 게 냠냠으리 갑다이나 다진기 다 공나로 샤고는 라만도 정안이 흔디 롭자 송 다 롭른 거름 반다니 다 이렇게 종근이 탈라 롭중이 셈지기 내용나 디나 디다타니 좀다 등이 셔라치 쪽었던 데와이다 등이 다른 글글랭이 지나란 자그 영나 셔라치 쪽었던 데 아랑 그 첼리등 제율이다등이 다 사실은 라샤프시리 듣고 디젠그 마웅바그 르그종 심지근이 텐달라양 제나바니가 소진나라 너그 람칸드 할리 영위 자히몬데 샤와등 더니 제나바니가 소진나라양 대랑 그 디슬하는 그 셀리 콤비 디슨데 베샬리 대랑 글린 선디능 앞에 이달리 자친양 크나바조랑 그니 텐다니 갑다리 논달라 냥타바니 과진시신인
1: Боя я котинче.
2: Я динаник кап кремо тахиделах.
1: Я демо тахиделах.
2: Я тахиделах.

Тэгэхээр та тоншнал гэр кэ консс гэж юм нэг юм.

초크아르브야쿠냠리엔한킹거 초크아르브야쿠냠리엔한킹 기다려

이스라엘 총리 네타니야후가 70년 단돈 코드 아메리카 선전 트럼프와 그 이스라엘 총리 네타니야후 70년 단돈 코드 아메리카 선전 트럼프와 감거 탑절하람비 갈완 중세경 수니 제목은 번 소위타니 나르진 늙은 인스 네타니야후가 인들 아메리카인 자출은 칸지 산지르당 총리 텐람거 잔데 당린시에 구시하지르 고당 트럼프가 니네리 니진 참스 카브르 드림을 통해 입시진요 수군이라 드문거 문분요 바당 디능 에랑라 냥들니 빈 촌차토브르 근구시에 바당 에스라 제어된적라 간송시에 바송디오스 아이랑은 다음 주에 네이트랑 그 네타니야후가 단도 다음 주에 대임 지금 틀 저들은 지그들로는 나르지는 고원지들은 진가 나든 지기 인정 이스라엘 지먼트 다랑스던 그 대인적 캠판라 송주제 진스 트럼프가 지역스민 당위 잔디 렌슨 시기도 대항 시든 키 아다드 비티 지기는 네타니야후던 카브르 드림을 시에고 네타니야후 니요브라 드림을 시장 코니체 냠리시바 하정성스

0: 미토코 잡이 와능게 제철
1: 렌든 쇼메텐 체르비 예르슨 지포냐
0: 알르클 상능게 제르비 강중근저크
1: 알가르틀르 몬든 제롤비 아르스르 제르당차 와능 춘지포니 타동리 찬
0: 와능 춘지포니 타동리 찬

0: 야 저거 데모
1: 제가 다시 데모에나
0: 데모
1: 럭치 쳐그래 어
0: 럭치 로와 할롱 터클랑 비 고가 알롱 세세니 세르그진고
1: 오 야야야 에 다 세르그터 쳐라 제가 도마 쳤던가 어 원나 춘지 번역 건좀 봐 용 저인 저스컨 거 건좀 봐 르즈란통 거 건좀 봐 리시 만나 용아 에 남의 세랑 저 가득 가득 그 럭치 컸네
0: 네
1: 진토니 다 그냥 그 영화 찍었네.
0: 야.
1: 뭐 진토다 개근 남바. 영 남매 체랑주 혼도나 가득 가득 찍었네.
0: 응.
1: 엄마 남바 다 개근은 좋소마 냐니. 생생콩 생콩 소부 거니 이가 요가도 터지 쳤던 엄마 남바 찍었네.
0: 여리리리.
1: 통지금 오는가 그 한번 터지고 샹크 샤무 좀 왔다.
0: 범초 찍그 상크샤무
1: 오네
0: 야 되나 가지미리스나 코드글라고
1: 오 야야야
0: 야 데모
1: 야 같은 게 데모

아타 아타 아탄다시 도사야

0: 레드나 와르쿰디 레슨 타통 강데 냥큰 도고즈가 카브도 그나스 도고드가 카브니리 신우그 지스 아 데른 그 고드기 타르탈마 아르티클 홉진데 고드글라 이야 펜다 데모
1: 어 고즈바 데모
0: 데모
1: 어 야 타트메가 로든 그리와서라 망도 지셨다
0: 우리 데모 야 치고타
1: 어 로마 프로모도 마즈 유하말랑군이 마즈 지금 떡치리
0: 아 유하말랑
1: 그다 너가 짓든자가 아망도
0: 유하말랑군이 마 너가 짓든자가 어려워 가끔 오카라 당인 제 저거든 거 거기 접속나 거기라 저거 니가
1: 야야 거기
0: 맞으나
1: 내가 주셔노 가고
0: 해리지
1: 俺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的，都是山东
0: 콜라 속을 당이 준비 드릴.
1: 오 야야.
0: 원래 다 다통 가면 되게 좀 되게야.
1: 야야 같은 치야야.
0: 이게 뭐야?
1: 야야 되면야.

Yeah,

심지 그냥 뜸도시 깔음 땅무 진지 미동 도시 완웅 듬라 완웅 천지 보니 제제 카브라기율

야 뚜난지 자나 워크디 넘버 2 내가 소위 들서 고르는 건 참지 럭지 나치 에콘 토모글랑 위 아크샴바스 고노 그 레앙디인 테난 레앙디인 넘버 2 등등 등 참이 뭔

Yeah,

0: Чух цугра дан илэ я.
1: Ха-ха, ната лан андгра шаму.

0: 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啊,啊,你去個團,去個團,去個團。 안 치겠송 날이야. 아주 아주 임무에 줘. 끝나지 그래 만도나.
1: 오 오.
0: 알아 또무 제가 또 떠서 저기네. 다 쳤어요 고늘고.
2: 아망 춘초비 양신영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3: 아망제 판으로 왕들도 대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트 잡이 스피인 차르크 톰친들아
4: 야 다들 티친당과 형님이 냠큰 쪽부남바 디나 참드니 영청미 산거 챈득글릉비 데스세 에르군우글랭시 냠세지죠

온다 도양 또 안다 지기라

mo ho shangala yang ye yang ilingo onda zoyang ga anda mamu

오싱알라양에앙일린야 혼디조피토 안데구라 안다

온다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지난바 데모이나 다다케즈거 산지 능진반 된이나 총응 오르거 동칭거 아 셔투디서가 땅카마치 담비 땅 타동시 준비 나 총시비가 측거 타동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치리 특거 두고 보자주이야 아리 때나 두고 총총청마게 영 아 나초 터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 총시비가 슬림친데 년조 아 때는 초닌지나 영 잠바리 리그능나 두고 총총치의 로카 등 잠노거 리그슬링 망아즈기 쳇더고 리시요 티쟁거 두고 총총청마거 십던 용고 아리 다 두고 총총청마거 히슬때트 아 다급 돈듬비 제치 찌찌시비 디친 단지 속송스가 아리다나 직직시비 님문다 당디다 당이 보자짐거 단 준통진 아 갑수고진거 두고총총 망아즈 히타고 아리다 디초나시거 실러릉나 나니 샤프투 참나 나니 대한치니 셰파세나 나니 가나스템세나 나니 아 도모거 두고총총 시거 망아즈 그렇다 두고총총도 참마거 하랑은 근 준통도 쎼따도니 됐더니 하랑은 그 단기나 갑수고인한 자그 하랑은 깊수고인한 자그 더스마 원군으르기나 시그냠 가니 아 대한진인기나 영어르슬 망아즈가 따뜻다 조고총총 참마그 역고즈가 따뜻다 리 대등나치 지수군이나 영 조고총총 참마그 톱중거 샤등 쇼르니 하랑은 그 산지근 존통디 시그니나 도성이 바마등 길긴 탐지케 인지나 영 디쇼가 가스터가 제마 총선 망아즈는 노출해 주다 시그 가치는 건강 진짜 아리 뜨나 두고총총 상마가 십대년자 보자림거 나섬거 원마일란드가 뜨나 행럭실럭 서바즈냐 주일라 데른거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찬총 선부는거 아 단지나 자디오노거 리틀리리즌 상망 오스트즈가르 디즈겔 하리엔 형님이 두고 총총소 떠나 청마그 십등 유언자 포자 임그 림승 원마그 초끼 럭실 때 아치 영치를 종화지일

0: 알아래
1: 텐 게르겐 바튼 알아래
0: 능 허리 텐텐 알아래
1: 쪽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텐저 조기 드린 제절

야안형님이 하나 조르르히 십도 뉴나 님비 쇼르다 요코즈가 중아 초영 더스타비 실르 녜모르다 요나 포자르지만 디와자 유마르젤 디다나 추실 삼치 요과데 포자르지마케타 포자르짐그 나충시피가 치크 찬충동 조기 딩지르 거슬럼 더블란가

야뇽니비 소치가 총총즈 크게 차르완디 시그 선능 끼고니 더무즈그 더나 크게 차스가 차르와디 선능 끼고니나 디한치니 크게 탑고 바 차스가 테니 됐더니 하는 그 선능도 세니나 니슈가 듣고 총총 참마 그 삼지기 과즈통 능기스 시중디 잡로스 나치

0: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공닌지나 지 시종스게 년즈가 쉬니치 두고 총총스게 노가 나스타만 년주일 나스탐디 카샹아 시 태웅시 다 멍추나 시 특치노가 나스탐즈그레 다나 두고 총총 참마게 영 예고스게 뉴나 두고 총총디 나스탐치게시 그 그렇게 측냠지리나 조고 담지근 곤지가 왔음도 예고스게 중아 예고스 희소 왔던가 하른근인 코로나노가 두고 총총 젠바쇼라 두고 총총 젠바기 키노가 나스탐대영 조르니까 예고스게 정나 다중아치 나스탐 망아지 희그리 나스탐 망아지 희나 치기닝 아초가 카르치 차가 아니니 나스탐 디토닝 아치 예닐그라 삽샴 망아지 뚝터너 티 한치닝 지나영 아치 가샤시 준디시가 종들이 답그리 디쟁거 아치 시 태용세고노 데냐나 땅아 나총 시피 가츠크 지티 참바 리피 카르쿵가나스키 주엘
1: 오보네 보보츠쿠로보 라베자
2: 야 로트세 오쵸쵸 데모이나 다테랑 이세 쪼가 나르뜸 그냥아 신 태용 땅 키 아마세라 가나 가나즈가타 신 태용즈가타 그가 아마니가타 번터고 요군 다니타 걸르지그메츠가타 Шачазм таниг лам кыктын. Тандозм. Ха-ха-ха. Теранта каныңа саҗы шимбузык тонтасын. Танита син тон парни псик зоя хатан. Танита син тон гамагата семди гитандозм. Акып шача леле. Таки син тон мазын, син тон гамагазм атос. Танда шача гындозм. О, то денгу зитонита син тон га амазм тон танигам бри сонута. Рыртизм танигам бри йогутита. Шача гындозм. Рыртин дони

0: 아급 자차 칭아이 거라죠 갱그즘 다 칭아 시뜩나 쳤네 니다 든다니가 당어 없던다 샤차가 신태웅가 마사기세 쿠티다 신태웅가 막은 뜻네 아급 자차 칭아 지지스 고나 쳤고 니 몰름지 잡고거든 든다 샤차가 뜻네 오 또래 쳤고 니 몰름 쳐모 잡나 쳤네 니다 샤차가 지지스 고마즈다 신태웅가 마 조건 조건이 있다 거라죠 디난두스네 대단하다 신태웅가 막은 뜻네 아크샤차 칭아산은 도나 가야그란다 죽군스 덴다샤창도스 도나 니 가야그란다 치기 죽으리 이든다 신태웅 가망든스 오 따산들 치가 치슈르조 차나 예동다 아야카라조 도가 흑끝 치교 동라다 아야카라조 덤버덤비 치한존스 덴다샤차고 신태웅 가망신 도타라다 슈르조 차나 치기든다 아야카라조 도가 흑끝 치교 동다 아야카라조 슈르조 하르슈르 다른 급슈르조 치던다 ntapsha changdozin ayu yu yu yu tang shug jo chigtong ta la chori ma gol tang chu sa gu nda shin thong ga ma gendoz ak sha cha ta na ni chu yang lo zg chu chin go ga yar na thong thong ra ta chin sa tam ndir ntapsha changdoz o to den ga zi to ni ta go ga yar na tang ma tang ta shin thong ga ma ka na sa zu tong ta sha cha ga ni kna chi tak tong ta sha cha ga ni ga zi tang ndir to ni ta 신태웅 가마 랑가 씹트케 쇼선 프리츠온데 디지그니 리타 신태웅 라 커가 아마니게다 데치컨 사로 리다탄데
1: 히르가 카르초진 자위 카르콩
2: 노르가 로그시글 이뉴리 카르콩
1: 히르저 데모조위 카르콩
2: 로스저 제충 자위 카르콩
1: 나초 로르 단세 아르피 카르콩 조보 총총초 다타 쳇초 나총시 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에 가르쿵거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르거 쳇츤잔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르타치 저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나 총시비가 측근지기티 참바 리그비 가르콩이야 리 다나치 리그비 가르콩거 스컬럼도 빌리다팅이 나 총시비 젠시땅 영나 나 총시비 대통 젠시 흑거 시샤 망아즈기치 종옥자너 리 대릉진아 영어 진담능나 하정 멍터저 구이치친 니돈 세고노 아 담마난데 치종 오즈초주일 다나 두고 총총 참마게잉 Nyambi shuwarta tab jishun jina yung datang dastawi chichin mangazi chichi ta huisha ngunin jatapka. Ti hanchini kona baga nga tsu mirga jignu ga ta shiji nandra ga shigji nandra ga ta tamo mungina nga tsi mangazi higo nar, mangazi ga jenggo nar. Ti hanchini jina yung ta chichin da changma chung shiti ga kawa chigi mbapa izi, chigi zomba jetzi. Shishaga shuga chigin bapa yinu ga shtamjin da yung shiga sonim tang danba tamu yinu jen ga chukku chongchong changma ga nzamlang ga jichin gangmang ga shtamjila nyanju ta shiga gachinang ganggang chinch Ri, terang jina yung po jarjim ga rigpi shkar kongga na nga ta nyigdung ga shtamjil se gunung da cheta kodrig siyo Tana nga tsi nyam hachiga jichin da ga karga ta ga nitsil rigdi nang jisa kargi chigin bapa yini na kargi shigji chazga jiga yoni na chi tichin nyanju yel
1: Nachi hipshin tua mura, lorik gar jartin den.

Yeah,

초크아르브야쿠냠리엔한캉거 초크아르브야쿠냠리엔한캉 계단으로

0: 남디 철을 쓰고 논치르기 등 엔젤 시트 다시 살른 등 원국 타지 응이중 존을 잠들시 딤송서 상당 중들 대와 데클지제 등 산지기 수지 삼자 등 체크 자투 등 지기 소중 그 시트비제 대 상속 사기제 수원국 저름 리실비 냠습을 홈튼 출시바 등 철옥거 년칸 인증 등 내부 년율 노치 찬튼 문이 홍딘 지기튼 수지 능튼 법중시 마루클 쇼탄 원국 권등부 용접 근거 디님더 이르니 다시베데 상당 종들 카키제 로브중시 질다위 나든 디토더 다가터라 주시
1: 당아비 친여제년 초소월이 랑총클 공호종 제초된지 업쇼디 제총되니치 중용제 자토멍멍 덤직 진튼제 졸지 토마저 스테니티에 정진진제 쇠토라데니 알라포당 자르지 찬진의 응눈 냠디제 졸지식 타초시데 멍초아 랑침니 셔런주 먹이버 케흥 송송당 졸지 터초시 통디 졸지네 지기치 게모당 공스톡 사클케 사캉바르케 알라포 졸지리 송아셜 알라포 돔치 타니 판츠 멍갈바 송지 지기치 게미 자토니 인츠 멍비 스탐주 벤니 총위 찬년라 노바지비 갈바 터초시 마토바셜 지기치 게미 엔덤직샤지 레시시바당 덤직비 돈이라 십셔당 자트모 산질지니 쇼니지아 라포타지아 졸지 터초시바당 공덕시니 판츠는 간츠 제출 마셔바지시 돈덕당 제와요비 총바 사차 젠데 총들 시중요비응기 사니스 망스탕고 마트브 졸지 치레 만주비 쳇데 쇼니 민튼 쇼마딜 스티니치 갈튼 자토니 젠튼다 망스탕고 바지셀 당디 자톤 덤직시에코 첨튼당 아랑미 차든지지 자도는 난송시니 게르마 셔로라 잠넨강 아지히리 요바당 콘델 탑진 요바셸 레토 머니 아니엔음 젠니 쇼니게 토통다 십시시바당 간장 종케네 수 어디서 등 튼상 파니 담브링 인증 셰바 알로고델 틴튼 예키 커와 마슬 돈츠네 수 와리리브진 산딜시 도덕기 네츠 히스토당 아랑밍강 간장 조비 첨튼 케흔 간는 강덕 셰바 쇼니게 자토니 망스토 고디 켈림 시지 스티니치 망스토 고바당 아곤덕 시비 예키 당 알라포 찌자바 수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일쯤쯤 젬토르 동제인 세레
0: 달리쯤란 초신월그랑 중케지 저름 리실비 삼닝 돈덕등 니와 체시지 제목 소중아 난케지 배와등 멍어르 클용제 리위 리실바등 디와른비 제트브 리실바야등 소니지 응이즈등 체중 전지식니 저름 리실비 체리젠등 차등젠제 즉신 쳇슬 담빙은 젬토르다 초신케지 저름 리등위 리실만나 마르그젠게 삼닝 소수등 간드니위 소중빌 རོག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 སྱུས སྱུས སྱུས སྱུས སྱ རང རོ ཁེ ཅན ཕེ ཅི དང ཚན པའི ཆ དང ཆེ ལི གོ དུ ཤི ཁང ངེ ཟ དང ཆེ ཅུང རིམ པ གོ ནི སིན ཅིན དོ དམ སོ ཝ ཟརིམ ཅི གིམ ཁོ དང ཐན པའི ཆེ ལི ལ ཚན གོ དུ ཤི དེ ལི དང པའི ཤ བར ནན ཁལ རིན ཐལ ཤི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제바등 랑글릉 니완 토른드 동물을 개척시 소마남지 로커 창마론바등 지기시르 차든인 티 야급지 킬렌바등 로중시나 토샤요바등 사비 히샤 외주시터바 응원지르송 냥클란지 산지르 냠드고 레츤샤 차송 렌츤디 좀드그바 콘터간질당 좀드긴간크와 소놈 세랑당 화프딘야 다르클와 시글로 자집다르클와 응적 세랑당 소놈린 신인 하우센조당 쟁군자니지 제남비 냠름도 르바이
2: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3: 촌친더라 젠구샤슴지 촌친더라
2: 촌친더라
1: 자치덴비 년큰 족부남바 최초대모인나 대릉이가초 총은 오길을 롱친지 촌친더라가 렌친능니 한숨숑숭 지난바가 띠터 가초 렌친들라 센신능노 가스일 가 대릉가 렌친 돈친바 체롱조마긴 대릉가 렌친디능대영 땅회 등 세식 카히 알랭츠고고지시오비 참미야리리신의 시드니엠버가 세시 아디나 톰르 총은 정족 년친캉땅 정공 제코종의 종문몽 세송니지 조집땅 총은 정족 년친캉 오킬의 롱친땅 암두 년친 총은 오킬의 자름을 정족 년친캉 제코종 아르그니 리스의 예코를 정족 년친쥐 제코종 아르그니 캉지지 간집시비 샤바르게 부스트그미 오지르땅회된 신젠들 스캅응아비 크지흑지바나 산신능숙
4: 사비담제와목과차딘촌친선누나파지영로시미부어름신제로숭월차드제여눔종회파숭거르니번금디진차촌메도니금디진낙스비담회
5: Tam

맞지 오니 맞총 나들이 디텐 카상랑이 되니 남자르구이 되니 세군이 좀좀 뜸모이노 마스터 지르랑이도 좀지나 다 때릉더니 칼아고구니에리 되니 얘로 착상 마스터이 되니 단득에 카타라 코리 되니 일단 택거시디 간장비는 아롱제비 되니 오 오초피는 의제비 직세라 지나 호튼 트가 형지오지레 모튼 트가 고카이오지레타 방연한 카르파인 독식 독고지레 니 하상 참바이 독식 무고니 좀 진단난도 모리라 다테 있다나 멋적 근추세고는 더 쓸거시디 소나고 카와진 이나 대원신 미우주 총이들이 구자미 고마주 제디랑아 어슈 카와진 기공아진 럭창아진 지더나 너 그렇게 다 때든 거 상큼지기는 너 치든 거 이큼지기는 너 카와진 기공아진 럭창아진 지는 약금 죽선 못 해봐오 니 말고 포탐질 하신 바탕니 반도 먹으셔 나만 잡자 이 큰 다지기 구장아 만자 사서 주나지기 너 죽나름 니 똥면 되지기 니름 니 떨샤서지기 다 의치 의추 머긴 더 갈압친지기 노라 머긴 더 끈지 유화진 인지다리 어찌 카상랑에 되리 남자르구이다리 아타카 송산은 찍찍찍이고 내가 독산난 똥뱀이고 니 좀 신난다 모리 옛날에 따라 카스 때랑 어떤 거 흩지는 운도 모두 아타군 그 님아신 카리때리 동거다 와신 그 티다리 단단나 그 개념 좀 새끼 텐노 노라 전부 그냥 나 노노 노 마트서 결비 당한 님 옛치라 올 카와진 그 능나라 영도 카르긴 그 삼키 됐던 인데 그 같은 거 혼부 일 여름 고라티디 뭘 그 삼키디 데크 그 스타스 쫄은 거 와는 더 운이라 영 무슨 괜춘 디라카니 야크게타 타샤 이차오 그 아크레세니 워메니지 너무 그 그렇게 타게인지나 영 너니 그게 타 거르신 그 토파 특세트 그 오차친 그 여름 특세트 그 달리 너 그렇게 타게인지나 혹진 형은 그래 했던 사람 너 뭐지 어클 공 했던 사 닝고르잔 위 했던 사 스탄 고스톤 위 했던 사 디사마타 그렇게 타게인지나 쳇파치르마 망아즈 근장 바탕아즈 근 디그납치 와도 카메 했던 사 너 양람 무슨 가지고 너무라 유르신 나리지 옛날에나 디즈즈니 느긴이나 어초초초 솜지나라 올카와 거기 좀 더나 그쪽 그렇게 다가 어랑 산이가 그렇게 다가 훨씬 미우도 어랑아 어쪽 그렇게 다가 이제 어떤 나정을 하지기는 또 어떻게 하지기나 너 그렇게 다가 차지게 누 셀라메 누 셋도 셀로 오는 쪽으로 제동 가루고 자 쪽으로 신나와 마카루 운동 냠금이 누 농나 신저 셀로 운동 냠금이 누 송이 끼트 먹을 자 체크미 누 말미 셀로 운 냠금이 누 너 짓던 거 동들 하메 누 약실로 뭐 운동 찌게 누 어째 개월에 나 그렇게 다가 뜨글래 나 개월 좀 사고 누 니월에 나 석과 직 사고 누 딱 그거 뭐 차지게 이거 내 지금 다 정말 되메 이거 너리 지나나 쫓다 위글라 마죠 좀 혹시 그 노력 찌고 누 상가 좀 본 거 좀 혹시 좀 말로 깨 주고 누 너 그렇게 다가 인지나 공녀 단녀 근 철수 키는 거 혹시 사비 녀 근 국공 신는 거 누 상나 새로 새거 나자 친구 나나 처음 후터마 친구 상나 성기제 근 터 친구 고나 단 좀 나는 어떻게 친구 그다음에 얼마만 뜻 탐칠 거라 하고 축가 먹는 것은 그나마 먹지 근친다 지 이거 이 시킨 쪽좀 숨이 있는지 근데 그렇게 다가 인지나 어 스타 찍스미 있는지 너 혼디 라카나 그쪽 칼아 고구냐 있고 너 롱적 상마타 있고 너리 때당 차측도 가서 때랑아 좀 지나 그렇게 겨우니 만다다 태지기들이 고모 속가 만다디 타고리 달리 근친던 거 고틀리들이 가서 때랑아 쪽 대치기니 말고 니 하리 그면 만 후드 타니 땅이 뒤 가서 인지나 그쪽 그게 다가 머리 튼들이 있고 무슨 무슨 금치리 있고 근데 고는 거 거리 이면요 타득 탐지 장수 혼적 이면요 뒤 땅도 혼더니 야다 그렇게 다가 겨우니 만다디 뒤 그렇게 다가 이제 아서 탈모랑 통이나 죽고 근데 타트랑 통이나 죽고 근데 나 그쪽 그냥 튼는다 땅이 되니 그게 장적으로 나 저기 되니 근데 녀리 이거 그게 세만든지 지게리들이 얼마든지 두리들이 셰코니 짐승샤 난다 모레라 따당 차압 지그다 그 조사 통세 촘나드 겐지나 나랑 따와드가 좀지나 멋지 괜찮 지 과드 겐지나 만자라 대랑 어카스 와 비스탐데 응 티스 와 빔차티 테나 올 카와 컨지 좀 그냐 사탕 세나 어시리 그좀 디즈그라 친터스 고미달이 스타위 라마 과가가 마지 그것은 혼부 참안가가 마지게 어따잔 좀 코스무 기달이 영 타나 라라가 그런 그 튼튼 하마고 합수 거세는 가지고나 그 맙수 겁지는 가지고나 너 그렇게 따가 겐지나 따 고카르진 급차이 되네 시킨 와무 함이 되디 바로 가무구자 난던들이 고프 거서로 고프 고니 코르코리디 카르치라 마스고르디 가스고 예디 나친 이루케 가스고 요샤이 위팅도 도군 디라가다 암칠라가 짠조고 조고 오톤 발라가 니조고 조고 예디 카즈가 켈레 카즈가 데메 초크게 다겐이나 타 티르테르는 아즈기 그 오데 크게 다고 누 얼음 나가 디디데 오르타소 양 라라즈 근데 도군 데 크게 다게 타 나와 아르긴 고송이 로스트 자르긴 고송이 오데 타스킨 마치가 데리 크게 다게이나 타 톤체르트라송이 온데 크게 다게 요함 코스모 잡카치리 데리 데자 혼중이 와르도 어떻게 달리 난 대송이 데리다 그게 요파 메리 메파 타이리 데리 너 그렇게 다가 인지나 오야 다 차르그나 오늘군 아프리 데리 군니 자카말릭 이기 데리 진친 하만데 그렇게 다가 인지 알득거는 아지리 디허 진치 클라카니 팀 자슨 거 젠산데 그렇게 다가 스타마즈 데리 니랑 니 짓고 스타사데 그렇게 다가 인지나 오야 니 스타마즈 데리 너 무그 타마 아이 가마 그렇게 다가 그런 거 니 버튼데 또 군데라 쫀지 데리 저거는 우리 짜리 데리 종만은 우리 예이 데리 사이는 우리 토리 데리 당고진 오래 그렇게 다가 너 그렇게 다가 이제 올라 딱 거신 딱 거신 다리라 딱 온 거신 다리 했던 거는 너도 침승 거 어떻게 그 가장 앞에 놓는데 또 근데 뭐지 근수 그 능거라 아 그래 그 그거 요나 카르통 대랑 같은 쪽 거스타 요나 너도 삼부 좀 지니스던 거 걸어 뛰니 카르가 그거 그거 되죠 뒤에 진짜 가라카니 카르통 대랑 같은 좀 지나다 첨득도 못 된 거 다 튼튼도 못 이거 뒤에다 또 근데 양라라고 좀 지나라 딱 그렇게 다가 이제 나 요 올 허스는 왕 한국 이들이 거기 허스는 왕 한국 이들이 야 딱 그렇게 다가 이제 나 아니 그렇다니 이들이 샘거곰니 이들이 영 그렇게 다가 인지나 영 제치스크리 이고도 또 혼디나나 영 그렇게 다가 인지나 영

0: 무지 끈축글아카나 내가 게다가 닌단주는가 타이리들이 심단주는가 제제위들이 내가 게다가 이제 어 하지못다 제제기들이 뭐 한이는가 줄이들이 다시 카카라스 묵지거든 거사 농식식 잠버도 거든 거사 네 삼는 거 되어 놓지 거사 그 갑식도 월 접된 거사 너무가 무지 끈축 말하나 단 너무가 그게 다가 이제 원래 다 어때도 그게 참아난다 그게 사 아브라난다 너무라고서 다가 인지나 요니 짐튼다가 너무리 이나이나 가서 때는 학습진이 만다로 공이 하나 아주 섰던세이나 능조히 그게 다가 인지나 내가 무쇼쇼도 기들이 늦히 거라고 똑똑히 기다더니 너 그게 다가 지지나 죽고 등극 그게 고트 중도 혼도 왔다심 가라 말고 공금도 기다더니 늑 가르 쇼쇼도 기다더니 너 다가 우진지 치다리 고소메 뜨진지 글랑이 되지 데이터 이렇게 흐리게 뭐지 괜찮은 디슈가다 올 카와친 그 녀석이 나타 타득 탐치긴 디슈가다 흐리지가 듣고 와서를 봤어 신칠와 칸데는 디타 올레와 칸데나 정무등 되고 듣고 신칠만 인도는 디타 만인도나 정무등 되고 듣고 나타가 되는 거 미에랑 쓸고 나 샘가던 그 마음 그 샘 그냥 좀 쪼이 무이세 남았디 담은 아셔린 두메 그 아니 화가 예라메고 담은 아셔나 치킨 좋네 그 바랑나 챈 좋네 참다 참에다 람다라 빌라시 주 즉스 자시 될거야
1: 레이트 오픈 아바기 참다니 이런 거 잔시 안 떠는 예선 봐 담든다 안다시가 어떤 예서와 한번 자한테 네가 너지 그 샌덤 거기 남바고 셴노 그 가장아 지다. 안다시가 어떤 예선 바 담든데 너지 그 샌덤 거기 남비 셴노 그 가장이나 얼거든 정총 니든 지 얼거든 정총 섬지 지 얼거든 정총 섬지 럭섬 얼거든 정총 접지 지 얼거든 정총 섬지 럭섬지리 이는 그 치인 토이가 정 얼거든 정총 접지 지라 치 가마비가 정 얼거든 정총가 니든 지글랑 지그 지티 토크레나 얼거든 정총 섬든 지그레 순이 그치 대런 그 단식 어떻게 녀저와 삼범자 안 되는 더지 그 샌덤 거기 남바급 셴노 그 가탕아 찍다 얼거든 정총 섬아 아니 얼거든 정총 접니 없든 얼거든 정총 접접접 얼거든 정총 접르가 아르가 얼거든 정총 접지 섬지레 이는 그 치인 토이 가정 얼거든 정총 접지 섬라 치 가마위 가정 얼거든 정총 섬가 아니 랑지 그 지티 토크 얼거든 정총 접접 아니레 가스나로 레토 바나바디나 참다니 따테랑 그 단든 더근 고르가 와슴 그 단단 시관 안바그 단들이 누가 네티글라카니 당디 지 샤줄파 跟 나름 체회럭어 샤주트 페이지레 이나 테랑 단더라시그누 그 단식바나 바그 다 테랑 단더라시그누 그랑랑 그 조지그 땅나 당금에 살아 다롱 냠죽고 사간다리오크 니스타가 냐이그리시
2: 야 다디나응 지그 샤주즈디 마드게라 미시그라 이치라 좀 많이 간우드리 아 도체가 지금 세지나 테랑 인지나 다 준다니 까차샤 누인지나 지그 마송드리 미하라스라 인지나 다 녀허야레 그샤톤드리 산급 결국라카니라 산급 결국도 급시했던들. 이동하다가 도치 홍카라 딱 담시파르 가차가 뭐뇨? 아 여기서 그 차트. 내가 집들이 조지나 거래지나다 두지 야타 마타스 못해. 이동하다가 아 너 샵주스가 지금 나이무디 어시기나 마시. 마시거라 마시니 삼이라 거래지나다 랑아다 삼마송. 마송나지나 거 제가 차트가다카니 아 대공 따츠가 놀디듯이. 도르디르 샤주체드엔 세지나 테랑극 담신데 지르타지나 쳇르크므냐니가 바라글랑 지그 지그당니 아 다랑극 다츠다 쳇드오 테디나 아 다르나와 이탈리 샤네 도쿠 키드 사지자 지그마이 샤네 도쿠 스게디 자카 돈제레 노르치크 다츠 도쿠테요 고니 마라시 티뇨지나 하치링이나 토무드라 렌도르치크 토무드라리 드게드긴지나 답 지그무고 아 사카네 비지 추고니 고니 찬쿠르 차츠가 끝났던 문제. 자니 뛰고 뛰고 송나 꺼내세지나 다 커가라미 커라 까마치 탐방이나 당들이 저 커마라미 커라 저 녹사 체비 헌노라. 뒤에 맡은 어다리 다 리마 위이나 다 고등자 뛰고 늙히 미네라 또거든. 너무도 괜지나 니어니라 쓰미 운데도 고다 우치 문통 녹신이 못들이다. 다 바르나 인지나 까마치 탐방 당저 금거니. 나이 대근이나 가능시도 샷도나 지근이 지나다 가는 날 고등자 뛰근이 계라면 너무가 니슬라리 원 저렇게 인지나다니 장그 값이 걸더니 이나 녀식고 녀니 거라 나적 지적도나 네가 체보란 돌아 네가 메 커지노 안다도 건도 나랑는 거 다시 그라 가니까 또 가이 뒤로니 지나 니니 거 썩스마 인지나다 커커리 샵줄라 당지나 Та авлог нарам, ама чого мене. Та машик, ялара майонг. Майонг раканре зэгіна, та санкур чагу на нехчіп, дэртон зіна. Тэгун зіна, та канре зіна, ганан зі ганалан кенну, ктам манну, качик мену. Куинба ягну, шуккан гала кані кунан зіна, та дэгэ. Ликон сотик ликон іначок, дозэнба іначок. Кшаджу байна чоку, ария сугу нугу чарчин часугу нугу агала кани, та йосику си нанга норчи кэнжина, санкур дамуду кэнжина, санкур нго. Санкур нго ути кэнрэзина, санкур га нива ахчигли, санкур нга ахчигли, санкур тыка ахчигли, санкур дэнба ахчигли, санкур чо ахчигли. Гадуху кагала кэнрэзина, кчеку гу маран джалара мудрику. たちこちこんじなたぶじんとがれいとくにもにぎしゃのくちこしまらてとされめくともでのたこたあつるからねちょんじなたさんくるんでちゅれしでんじなしゃぎばるからひねちゃらたんしばらのぐらしねれちゃんくるがうんでとこでたごまきじくめくたんしゃくあんにのにじなたこんくらかにらたまじくさめかのちくまらのたせかとか Дино ни цанкур инжината цанкур жанди. Та ягар токи мені, магар мачі мені. Тагов дина, тагов сежіра йокра. Мараг дина, мараг сежіра йокра. Та конрез на хчиг рана, хчиг маравдан инжина. Цанкур калакишані йогіна, мара чолі усундык инжина, цанкур жанди муду йок. Да инжина та ранангу хшинил цанкур тошу инжина, та кунгу кані нгу каракре мавшинил атан цанкур жо. Орко коре сегина цигеди шанне дук санкур. Марангур тасикела кани санкур кани ок. Санкур тенья коре сегина та чу оңравар гобже секунука. Рынгу конба контан секунука. Качула кани цигеди шанге нурчик. Рано анансыл кадо карчи. Конга санкур нга урагыт секунука чу лонжира рак. Кончу жоксын чигри. Динрони гина хомон жанын чигри. Динрода чымсы чымсыңры. Янжу хорджигри амав зунгосе куну гачур нау ганри варкетэг жиу тамудри жерке жани югина санкури чалкина санкур камудри тинуни гина динона гина та канеси гина канчи юнура орке хтам гун горнар жигуну дила катин югинара а цигири ок йокра канеси гина те миемён ма то хча емрчи та канеси гина цигиди чи хтам гун горнар жидунара оке стадунда на чончуга хорджук намав жигжук Орки утамне жина эвкэ шатонни тамут. Идона декре чон шатон чеби мек. Канчи кара канира тартыр тамани жина ка вак манчин тамут мар. Качагы цигирин чекран чекып да тара чикинин митини чыгни тамут. Дерунду та жина нанын жынын канчи унут дина досгин жина да канчи кара кан чык. Дин жуни да кане се жина хтам ден жина да цигир чизле тур жина. Оршини нула кани. А нанын ара суяксысын. А тешил мачес сума. Динронин жина ачу рангор зунин жина да дин сонны шанчин сапар гапу консаго. Да анди дарин жина сонны жанду кынго нямжи ген жина да шка бирман сонны. Дино дежик да жина да теши кани гнанжи гачу сура мачин гинзда не лавши ко тамчи орма джига шанни. Тамчи орма джига шанни. Нех чеко шатып чига тамчи орма джига Агэнё, то нигав дыртунг жина, шагы дэрмара там оршин нюнг. Ёкра тарун конре тэсэ жина, дэрмара тарун жина, рэнгэ чатан дамбан жина конре дина, там оршик лакан цгэд мэнсон. Та конэй мэнгэ сэ жина, ганьира хсэмгэ канцэм зонлона, жирар нга маута, танг мазинна тэн. Тамэнэ жина оршин индэгэ, дэнгэр жэб сэн тэсэ конука мэхчэк орма хсэм авшак. Хама ngu sarchil vichun ko sarchise ku nunguwa miyashchiku orma xsimawshya. Kuwa na ini go, ko nung shki ini go sinu, kuwa karsar narsa ini go siku nunguwa dukka miyashchiku orma xsimawshya. Mabjil ila zungu dinu, mabr kagar jiv zinu ga dukka miyashchiku orma xsimawshya. Kshay mulku rimun birtunde zinu ga dukka miyashchiku orma xsimawshya, miyashchiku orma niyawshya. Dung chesar jik gunir, lam chonsan de gunir, vadesan de gunir siku nunguwa dukka miyashchiku orma xsimawshya. Нахчон рама янда секун кадука ормага нише. Нима харлу ургончик секун ка ормага нише. Шир тартара но токтук секун ка ормага нише. Тамго оршик лакани черка камун. Tin runi da kone sejina.

0: 아라다 그건 자체가 농어가 제가 간이랑 계지 상당히 상당히 잘 저리지 고리다 되는 것 같아 되는 거네 당고 지나디 길긴 건데나 맞아 다스 그냥 이거 차원은 민나 근데 뭐 빙글 거 이거 차랑 이제 저는 아 뛰어나 다른 게 나타요 다른 거는 또 대단 탐바이다들이 아랑게라 길긴 건가 아 단도 좀 있지 저가 안 하면 오늘 맞다 대단 다 모이다들이 다쳤던 거 레전 거 밑에는 게나 양을 과도 알아서 생긴 거 하나 뭐 통로선 같은 거니 아디 회차거리 맞죠. 비하니 나 토콜아가는 게나 다 뭔가 그 놈도 되나 혹시 되나 그 대수 그 놈은 뭔가 되죠. 시가 뭔가. 이토 다 마라톤 저 다 저 니가라 가서 뭐 잡득 그냥 던져서 오들. 너 다 듣다가는 이런 게 되게 있고니. 아 삼천에는 너무 넘어 있다 뭐야.
1: 네 디디디. 디디 관련치. 너네 로토 남지 채는 저런 게 존재나요? 마음과 그런 거 지금 잘 지어라. 너네 다리 좀 심지기라 속과 그 쇼는 자식 간다리 요니나 너종이 타니 갑다리나.
2: 뭐였어? 되나 다 마음이 차지글 아까네 쓰는다. 다른 거 다른 거 심지 그런 반듯하고 질리 속는 거 그런데 다 다운디 심지 근지근데 치기 종지에나 단덕인 게 되네나. 더 소치들즈나 다른 거 심지 그런 바글 아까네 소 아 그렇게 이제나 다른 거 심지 그 놈도 소치들즈나 이천란데 쇼디다 당나 디는 데리시 브라 심지 기원는데 다른 거 놈도지. 다 마음와나 dātāṅ dhādi dātāṅ yī dā ngī yū tsua gā nā gā sōng dātāṅ hui jīg nā yīn nā wī kī māng chūn nā nāmi cī sāng gā nā tūn tāṅ tān nā gā dā hui nā chū lūm gā kōr nī chak dā chak dā yō kā dā dēb jīn dā dā chā wān dī dā gā nāmi cī sāng nā dī shkian sā jīd gō nā dā dī ngī tī nī dā yāng dī cī sō sō gā njir wā tāṅ tā nī dātāṅ yī wā lā māng chūn nā chō gā chak dā yō kā lā sō bā gā yī nā dī māng chū gā yī nā shim jī gā rā bā dā dā dēnjīnārāṅ gā māngwā gā chārchā gā lā gā nā yō jimtsēn nā rā dārāṅ gā dzabtūṅ gīrgīn dzāṅ chō nē nā rā māngchūn nā nāmi chēsāṅ gā nāntūṅ dāṅ tēnā sēr nā rā yāng nā dāwar gā njī nā jāchī tē māngchō tēn rā gā gā njī nā nāntūṅ dāṅ tēnā gā kārgā njī nā sō jīng gīrgīn izgā māngās gō gā dā dā gā thām chī gō ngūgndu nē nē dā lē nā gā yēshī bē nē nā dā gā chī wā gā sō rā gā nāntūṅ dāṅ tēnā yī dā dā gā dā gā chī kē chabdhigo chapligo da karsangge na khsungge da dijimtsangge na mangwani shukchikla kani dazgo tezge zhi khijakgo jere samchikgo da da nigla kani chizrzna ngamchone na da da lo tarishin songro darong rangge jig leshig da khojigne na jig lobjazge na mankangzge na da darong sawmash da mendangdang na yang jig da ni kansun jali sawsha jura kamore da yang rang ge lekha kangzge ne lena lekha de da tengo no khot khori da na lekha de da tene da da da khor na jig mangwana jig lobjan na ᱛᱟ ᱢᱚᱜᱱᱟ ᱵᱚᱥᱚᱱᱟ ᱤᱱᱱᱟ ᱛᱟ ᱢᱟᱱᱛᱮ ᱛᱮ ᱨᱚᱝᱜᱟᱡᱤ ᱠᱷᱤᱱᱚᱨᱟ ᱨᱚᱝᱜᱟ ᱛᱟᱨᱟᱝᱟᱡᱤ ᱡᱚᱱᱚ ᱜᱨᱟᱢ ᱵᱟᱱᱫᱟ ᱡᱩᱠᱩᱱᱫᱟ ᱛᱟ ᱨᱚᱝᱜᱤ ᱡᱟᱱᱟᱡᱤ ᱥᱟᱞᱤᱱᱟ ᱛᱟ ᱨᱚᱝᱜᱤ ᱪᱮᱫ ᱢᱟᱨᱚᱱ ᱨᱟᱭᱟᱝ ᱞᱚᱢᱟᱡᱩ ᱪᱟᱢᱱᱟ ᱨᱟᱭᱟᱝ ᱛᱟᱭᱟ ᱛᱮ ᱠᱷᱤᱱᱤ ᱭᱚᱪᱤᱨ ᱛᱨᱠᱟ ᱤᱱᱡᱤᱱᱟ ᱨᱟᱭᱟᱝ ᱪᱤ ᱛᱟᱱ ᱡᱚᱢᱮ ᱪᱮᱥᱚᱱ ᱡᱩᱡᱮ ᱛᱟᱱ ᱨᱚᱝᱜᱤ ᱜᱮᱛᱟᱱ ᱛᱚ ᱢᱚᱡ ᱢᱟᱨᱟ ᱡᱚᱱᱛᱟᱱ ᱡᱟᱝ ᱢᱟᱱᱟ ᱭᱚᱱᱩ ᱠᱚᱛᱷᱤᱱ ᱨᱟᱭᱟᱝ ᱛᱟᱫᱜ ᱛᱟᱢᱪᱞᱟᱨ ᱛᱟᱨᱱᱟ ᱨᱚᱝᱜᱤ ᱥᱤᱢᱡᱤᱜᱮ ᱱᱚ ᱜᱨᱟᱢ ᱵᱟᱱᱫᱟᱨᱟ ᱪᱟᱯᱨᱟᱛ ᱱᱟᱢᱮ ᱪᱮᱥᱚᱱ ᱨᱩᱠᱟᱱᱫᱟ ᱫᱩᱠᱩᱱᱫᱟ ᱪᱮᱢᱚᱡᱤᱜᱤᱱᱟ ᱢᱚᱦᱴᱩᱭ ᱫᱟᱛᱟᱨ ᱫᱤᱥᱩᱜᱱᱫᱟ ᱫᱩᱠᱩᱱᱫᱟ ᱱᱤ ᱛᱟᱱ ᱢᱟᱨᱱᱟ ᱪᱮᱥᱚᱱ ᱥᱮᱨᱱᱟᱱᱫᱨᱟ ᱛᱤᱪᱜᱤ ᱡᱤᱱᱡᱤᱝ ᱠᱩᱨ ᱫᱟᱫᱩᱠᱩᱱᱫᱮ ᱭᱟᱝ ᱥᱟᱣᱟᱴᱩᱯ ᱠᱚᱪᱤᱨ ᱥᱟᱢᱜᱤᱭᱚ ᱛᱤᱴᱩᱥ ᱪᱮᱠᱞᱟᱠᱟ ᱱᱤ ᱪᱷᱤᱡᱜᱨᱟᱡᱱᱤ ᱱᱟ ᱛᱟᱛᱟ ᱠᱚᱱᱤᱥᱟᱱ ᱱᱩᱜ ᱛᱮᱢᱚᱱ ᱴᱚᱛᱮᱱ ᱨᱩᱠᱟᱥᱮ ᱠᱚᱫᱚ ᱫᱮᱨᱟ ᱱᱟᱢᱤ ᱪᱮᱥᱚᱱ ᱥᱮ ᱠᱚᱫᱚ ᱪᱩᱱᱫᱤᱜ ᱦᱟᱪᱟᱝ ᱠᱚ ᱛᱷᱤᱱᱤ ᱱᱟ ᱜᱨᱤᱱ ᱥᱮᱱᱤ ᱛᱮᱫᱟᱱᱟ ᱤᱪᱷᱚᱱ ᱡᱤᱱᱟ ᱛᱟ ᱡᱤᱨᱢ ᱱᱟ ᱡᱤᱵ ᱠᱚᱫᱚ ᱱᱩᱜ ᱛᱟ ᱴᱚᱛᱮᱱ ᱠᱷᱟᱨᱟ ᱱᱟᱨᱠᱟ ᱥᱮᱣᱟ ᱛᱟᱢᱪᱤᱠᱩ ᱛᱟ ᱛᱮᱢᱚᱱ ᱴᱚᱛᱮᱱ ᱥᱮᱣᱟ ᱱᱫᱮ ᱥᱮᱠᱩᱱ ᱛᱮᱱᱟ ᱛᱟ ᱤᱪᱷᱚ ᱨᱚᱱᱡᱩᱜ ᱢᱟᱱᱪᱩᱜ ᱞᱟᱜᱯᱟᱨ ᱛᱮ ᱤᱪᱷᱚ ᱫᱚᱜᱤᱱ ᱛᱷᱚᱨᱜᱟᱱ ᱫᱟ ᱡᱩᱠᱩᱱ ᱫᱮ ᱛᱟᱝ ᱪᱟᱢᱱᱟᱨᱟᱢ ᱛᱮᱱᱟᱜ ᱛᱮᱢᱚᱱ ᱴᱚᱛᱮᱱ ᱜᱮ ᱞᱮᱨᱠᱟᱡ ᱞᱤᱜᱚ ᱛᱟᱱᱟ ᱫᱟᱛᱟ ᱣᱚᱠ ᱥᱩᱨᱜ ᱱᱟᱢᱮ ᱪᱮᱥᱟᱱ ᱛᱚ ᱡᱟᱱᱟᱫᱟ ᱦᱟᱪᱟᱝ ᱜᱮ ᱤᱠᱷᱟᱱ ᱪᱟᱢᱵᱟᱭᱱ ᱫᱟᱨᱤ ᱮᱱᱟᱝ ᱫᱟᱱ ᱫᱮᱞᱟ ᱡᱤ ᱡᱟᱠᱩᱵ ᱠᱩᱱ ᱨᱚᱥᱛᱟᱱ ᱨᱟᱥ ᱪᱤᱜᱤᱱ ᱨᱚᱥᱛᱟᱱ ᱛᱟᱨᱟ ᱭᱚ ᱡᱩᱭᱚᱱᱟᱨ ᱛᱟᱛᱟ ᱛᱷᱟᱢ ᱪᱤᱠᱩ ᱪᱤᱜ ᱪᱤᱜᱟ ᱡᱟᱱ ᱨᱚ ᱫᱮ ᱫᱮ ᱛᱟᱝᱮ ᱛᱟ ᱣᱚᱠ ᱢᱟᱱᱴᱩᱠ ᱠᱨᱜᱮ ᱤᱧᱡᱤᱱ ᱫᱚᱜᱤᱱ ᱛᱷᱚᱨᱜᱟᱱ ᱜᱮ ᱚ ᱢᱟᱨᱜᱤᱱ ᱫᱟᱡ ᱠᱩᱱ ᱫᱮᱢ ᱪᱟᱢᱱᱟ ᱜᱮ ᱛᱟ ᱴᱚᱛᱤᱝ ᱜᱮ ᱞᱤᱨᱠᱟᱱ ᱫᱟᱡ ᱠᱩᱱ ᱫᱮ ᱱᱟᱢᱮ ᱪᱮᱥᱟᱱ ᱛᱚ ᱡᱟᱨᱫᱟ ᱫᱮ ᱪᱤᱠᱮ ᱞᱤᱠᱩ ᱱᱟᱢᱮ ᱪᱮᱥᱟᱱ ᱜᱮ ᱫᱤᱱᱟᱝ ᱫᱟᱡ ᱠᱩᱱ ᱫᱮ ᱪᱤᱜᱨᱟᱢ ᱫᱟᱜᱨᱮ ᱛᱚᱵᱠᱟ ᱢᱟᱛᱟᱵᱠᱟ ᱫᱟᱡ ᱠᱩ ᱛᱟᱜᱤᱝ ᱮᱛᱮ ᱛᱮᱱᱟᱨᱟ ᱭᱟᱝ ᱨᱚᱝᱜᱮᱢ ᱪᱚᱱᱮᱱᱟ ᱠᱷᱤᱡᱩᱜ ᱡᱩᱜ ᱥᱟᱢᱫᱚᱱ ᱨᱟᱢᱚ ᱭᱚᱱᱤ ᱢᱟᱝᱣᱟ ᱫᱟᱭᱤᱱᱡᱤᱱᱟ ᱛᱤᱞᱟᱠᱟ ᱛᱮᱨᱟ ᱪᱤ ᱪᱟᱨᱡᱤᱱ ᱨᱟᱢᱚ ᱭᱚᱱᱤ ᱛᱟᱛᱟᱢᱚᱡᱨᱤ ᱭᱟᱝ ᱪᱤ ᱥᱮᱠ ᱥᱮᱠ ᱥᱚᱱᱟ ᱪᱟᱨᱡᱤ ᱪᱮᱥ ᱜᱤᱱᱟᱥ ᱜᱟᱨᱮ ᱡᱚᱨᱠᱟᱨᱟ ᱭᱟᱝ ᱨᱚᱝᱜᱮ ᱠᱚᱜᱟ ᱡᱟᱱᱱᱚᱜ ᱪᱟᱨᱡᱤ ᱜᱮ ᱛᱮᱱᱤ ᱤᱧᱡᱚᱱ ᱫᱚᱢᱥᱨᱤ
1: 리리 과정 제다 되는 거 렌튼 디능니 지난번이가 달루다 그 번음 그 삼니 다 삼니 그 너니 다지 권내도 피하노 지금 삼니 토히 너니 다르신 거노 그 갑톤달라 그치 당 안은 다신 로마지 인지 다 달루군 다신 로마 진데 음기다 당이 너무 걸랑지도 곱지 겨 너니 대랑 지난번이가 조용하다 당랑 그 첼리 랑랑 그 심지 그 걸음 라스관다 그 냠냠 등 릴리다 당이 갑다리 너무 이지 걸랑지 곱지 잠나 당가랑 근 손진한 더그식니 샴지 그 고름도 먹히가 니니 아 첼리 그 니타니영 지난번에 그 첼리 딩이 타나요 지 저와리 디 손나라 지 흑당지 지난다 영 전이 그 첼리 그 니타니 지 디 손나라 지 그런 아주 지 저와스 그 자르 그런 좀 먹히 그 도무 그 사트 그래 자라 강타르장 지난번에 기 단다근 고니랑 근 고니인 지 와르 달로 선보 그 샴지 그 고름 더등 릴다 등이 갑다즈가 역보레 능송 터지치디나 지그터 다테랑 글렌슨 디낭니 조아글라카니 마튼상아랑 그 조아글라카니 드마히사 영나 다테랑 글렌슨 디낭니 지 카스비 고 사드모 쳐지고 근더중이 타니 지근터 다친기 갑다즈가 통통리나 로조 남지세랑 테랑닌 고자미
2: 오엘로스 다 간락 코네 진노 그 잔저 그런 바니 난자 조아그니 테데나 카창 지당 다 그래지 사라즈 안더즈니 지 진우글라키 마타 삼치 지금 해 그런 게 피아노글라가니 마사라도 대단나 단지 틀음 다 가습 그 뜻에서 난다 지 슈즈네 나 단다케 비셔 코린 당스 비압네나 다 바지르 말로냐 흘러 그런 소브잔든 좀들이 롬좀 그 지름도 질이 용네나 다 다르다이나 다 버름 심지 소만다 타신군도 네끔데다 셔낭 제용네 치즈르스네 롬좀 그 지름도 네 가크즈가 멍아즈 그 질이 가크흔들 그 지질이 다 다르다인지나 버름 심지 다 타르신이나 담버름 그 셔츠물은 좀 쇼니 바르금데 다치즈즈니나 셔츠 담 츠스르군은 버름 심지 소마즈즈니나 지다 다르탈가 트레이 차르도노 그 셔츠물도 코나즈 마리 셔츠물도 차르송나다 지족송나라 마시 다 리그존 심지 그 그린난다 다즈군데 그런 그 갑쇼도 다운 만테다 지금도 시정군이 뜻다지 고니셔군 그 가정됨노 그 가운데나라 너무 많아져지고 망원하는 게 띵이 뜻뜻더니 른슨 심지 클리카들이나 와가 뭐가지 너 때든 델리다 오늘 좀 생각 따따따 나도 잡네나다 심지 그런 반도 차송스 로저 돈이나다 로마기션 직속송스 옛나야 다른 거 그런 심직선나다 그런 거 다가 그다 죽고도 오는 거 데스칸도 군도 다 쓰르든 거 참에 지속스 같은 거 송 저가스가 서바스 이런 게 된 거 참에 먼저 리고노 그런 바 나타오즈 그래 삼지고 다 초란로 쓰고 나르도스 효과 다디한 진이나다 논쟁반 전에 나라다 대랑다 타고 양지 갑다지 주고 거급신는데 과든지 대한치는 냥큰 남바존 전에 나라 양 대랑 샤코노 가자존 나나지 다 년지 요네요나 요년당나 죽 다메노나 많이나 죽 대랑다 샤노 그랑겐 전에나 근노글라키 치드긴 전에나 nga tirong song lem chin da mo zak nga chi ka chen da chi shen ne na ta nga ta nga ta ga simjig ka lo ma simjig lo ma dong gon ri yo na de chi lo chil nyo ri to wa zno ga ka no ta ta wa zak ni ni ta tirong dyang de shi ne ha ta mar to jam ta ga chen che
1: ya de de de ga chen che ya lo chu la chi ja chen ang yang de rang len chen dang de wi jigde terang ge khabdan da la chi khasub zna ran ja yang nan jigde cherang ge khabdai nan do ni shen nan do nu ge kacha chas ge kunda zong yi tani in jigde khabda zga tong tong ri na
0: ri di ko so a da chap tang khat wa ge la ka ni a da chenam ba ge ki na ba kun to da so ga de khat da ri so ga ge so ma dr ka ke ji a da pan ba zi ri at kwa sa mi da di ата намого лентинар маадык го дарын ги чичу лентин сиги дип нянга дан дина та он чилин гина чи гилем сан хойманин ган дина та тан нежа на аян кырге чу сон гетим овчи мазау ка
1: нари
0: ати да кот яни ян дигни тав чу нафшан га кани хирим зат ги кота ми та то кодо на чанам ба га код га чанам ба га тава тила кана та мо ма фасин сок пари ати та тан ган ги терен ган ги сок кэж чанам ба го но на чо паяна тава ти чи та фолтугна байна нянкна байна чукан дэжи гин ва канлакан цугла лэнзиг на чукта мога ка чазга чан кри маттарара та на кри чан ти цукен касвер чан чепу мика а та дорги ди она шанан докуну цугрина а та мау аган дис пал на чута гэс бол дон дин а та сорик кыш гын дисим дигиз на инона тарын дишан докуну дорги ди она ил та чи ял дигина токнара а та томур kaafshang dhani guli kawa taa rangi nyat siibu maangwaa ka sarka dhosong gana dhamulga saamdhu dhanga dhali di maangwaa kaafshu chesang nang jayi dhali kaafshang di dhigi saamdhu dhanga jiwa dhani titsuka kodi kala ka ni taa teraa nang kaayanji na sarka uishu titim dha wakana titim nyongi dha masi uingi titim nyongi dha masi dhina dha tinang tani ra taa taa kukua shonyang titim seko khaa khushin kum dha shiigi nyongi dha masi dhina dhan dhila kaam pachyo dha barambaga kaam dhe dha kaa kaa chi chekhi dhali
1: yandan
0: dhila kaa ike gyan nangi titsuka kodi kala shiasim gandrashtang ra ачан цок кырге тате кырге пантомын начка ягнаты жегушимын ока
1: дила
0: конфидедели орна жетом

0: 디오나다 노티리오나 따로도나 바근데 같대요 아 정통이 판토나 저만이 사는 거 그런 거다 너무 미세네야 가라
1: 리리리 리리리 관련 시다 지난번이가 다다로 주 번음 그 럼반다니 단 탈신 더니 때랑 글랜슨 디는 아시기라는 탈신 거는 그 갑톤데 로 선본데라는 게 젤린데 영화에 누구 걸으면나 셈지기 누구 걸음 글라 간다니 야신년 그나 바조라는 게 냠냠으리 갑다이나 따진기 딱 공나를 샤고는 라는로 정안이 흔디 롭자 송 다 롭은 그런 반다니 다르기 종근이 탈라 롭중이 셈지기 내용나 디나 디다탄이 좀다 등이 셔라치 쪽 대화이다 등이 다른 글글행이 지나란 자그 영나 셔라치 쪽 같은데 그 첼리 등 제율이 다등이 다 사실나 자샤브시리 듣고 디쟁 마웅바그 르중 심지킹이 텐달라양 제나바니가 소진나라 너그 람칸데 할리 영위 자히 몬데 샤와등 더니 제나바니가 소진나라양 대런 그 디슬하는 그 셀리 콤비 디손데 베샬리 대런 그 렌선 디능 앞에 위달리 자친양 크나바조랑 그 텐다니 갑다리 논달라 냥타바니 과진시신이인
2: Oh, yeah, yeah, yeah, yeah,
1: yeah, yeah, yeah, yeah, yeah,
2: yeah, yeah, yeah, yeah, yeah,
1: yeah,

ཁྱི ཕྱད མམ་པོ་རེ་ནང་སོང་དེ་ན་ཉན་ཁན་ནམ་པ་ཟོ་གི་ཚབི་ལོ་ཆུང་ནམ་པ་ཉི་གག་གི་ཆུ་ཆེར་གི་གི་ལམ་ནི་ཆིམ་ཐོ་ཁི་གི་ལམ་ནི་གི་རམ་པ་ནི་ཐར་ཤེན་ནོན་དལ་ཨ་ཏེམ་རེ་ཤ་བ་ཏང་ཏ་ནི་མ་ཨོང་པ་ཡང་ཨ་ཏ་རང་རང་གི་ཆེ་ལི་ཏང་རེ་བི་ཁབ་དེ་གོ་ནོ་གི་གོ་རམ་དེ་ཟོ་ཡང་དེ་རང་གི་ལེན་ཚན་དེ་ཉན་གོ་ནོ་གི་ལོ
되는 그 랜선의 그 참바 동호 소송 그 지역사는 그 참반도 지역이랑 송도시엔 그 되는 그 랜선 되는 거 같이 다루는 애비당 그 참반도 고르기 마탑다디나 랜선 제마가는 아영 로진 애비당 그 참반디는 아시죠 유튜브나 안 봐서 그래요 하다라 참반도 지 랜선 제마가는 고르기 주의 이나 다양 뒤쪽 관계 되는 그 랜선 대응 동점되는 저런 탈랜선 뒤 좀 증강 커와 살자자 히등 다크와 담진 소시십 다크와 같은 세랑등 손은 렌치는 이 남집 작은 아바 소송 그런 건 제니 당지 밀린 선은 아초 다양한 제 자히델흐

ཁྱི ཕྱད མི ལུང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주부남바 디나 다타체직 산시 능지만는 찬지 공회 향치 용제 대신세리 라신전들 스카브가와가 찬정게 영이인 남바치 못했더냔 버가스시 슈닌전들아시 큰 데른 건 전시 응스트거 제치바 솔운 랭크니 톰비 글로

리타 바타 줄 하루에 친당 그고리 타카르 줄 예신 카르메르 고리 카르구 아르마니

구야 쪼케 이츠나와미 아하로가 버타 구야 크르코리잠 크르 아하로가 르가 구야 크르코리잠 크르 아하로가 르나 구체노 통오틸라카 아하로가 찌라 구야 키멍 은가 공찰라 아하로가르가 구추르투케 이츠나슈미 아하로가블나 구야차저

0: 찬드인 하루다 지라무고리 응그영드인 달리모드무고리 요난다무인 하루에 주합증고리 버라성성찬다 마츠그고리 성코질라나만 하루에 능나자고리 망이르나만다 칼라이고리 랑이찬드인 하루에 사디친고리 동그영드인 달리모드무고리 요난다무인
1: 하라르라 고영레야다영야다고 하루야다고영레로가영도아도리 땅아르가고영레라차영세누리

0: 우리 스마샬라나고 알라에 응삼트나고 우리 디니드숑아에 따르고 우리 세야고 뚜고소
1: 알라르글라

Aro ye ashti tari gori chenbu kharu gu ta khali yin gori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炸列子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주로 냠달이 전쇼주인 탱디 선주로 지난 된조보니
2: 삼록살배 갸람사바 니티치 지불에 대령 섬년타 정송사도체네 중국 캐주된배 우지피게게 럼부터 야부교신바시바 주교권타
1: 딩쇼샹기 云南土 독심남의 고로
2: 한정키 냠지게 초키 급지미의 종이치미 외미타 지르나오 고로
1: 이래 먹본기 어리마기 꽃도 먹도로 동디 땅 유여제 주바다 어리 종동키 이런 파리기 인제 주묘기 피림 데라 인시 주배 고르소인
2: 샴팅 디선 요르키 낭튜 시브남 세로나
1: 니가 레고네 베베니츠 직접 소지 시진핑키 무즈니 팅르 벤조로 기대와인 벤조 댄싱 균쟁아 공비 용화 체조로 균경 치바라 니바도 무즈야 본일그 시타 我在几个独进组中去吧的你把都中国开局点被铁路我在马拉抗药组个是电脑有龙安镇几车个军额别国组了手机卡的地震卡起我那兄弟给不得我在我在边住了兄弟说句的早晚没有都进入军用钱的我在几个独进组中去就了得叫钱行有 山东烟台一家族存在参与公司协助，山东女排国足出征时的 得10彩铃的奖金， 表里的初段孙勇所被了让得接行于。听我中港团共空别了电别，日军七不着，大都蒙古多这些干的车机于。他这三年的中港团在的人他，我们就是南水出的车局了，各地当地家族中港的来给的，才被他接报特别城市这头的局里于。 山东省新兴列矿业一吨铝品级各地参与建设公司各地内部部部长宣布，并且燃起。按照中港人当开放的，对外各地道德素质的 GEP 大专门为独立的各地出席三对全国七八马赛，让来我们玩了推门文件穿越。 天里烟台创建的几拉大的设备，加足开工的 GEP 大专铝品厂部的营销专业。我这边就呢。
3: 我在编剧里，我在梦溪人不得，我在你，我在编剧里的差子都不赢。直接手机习近平去，我在编剧了相对小规模的，编剧的基础空白的，密码满足的各个工具。我在拍完呢，编剧拍图不得，我在点不穷呢，编剧点不用图几年都难有。龙安镇几车狗就要被过走了了，让这个我在来的。
1: 用于了空白作业，均衡突破的我在团结你的心，配送七座速度吧。小学跟别人心，你的心七座多心有。河南三门峡灵宝重建图，中国组织鱼竿三门峡银浪鱼竿起，三年的个师兄的拉当这的西林金鱼在小学出的前边，日卡给你讲起不，突然启动他了偏不投票。灵宝重建的鱼在小学的那个经过吧，刘平起。 按照师兄的鱼竿给人们军队定十度动物的，本港了土堆七角军舰没把它推过长途动物，没在人心电白过来，来个苏中七八节给拖呢，本港的小区内部军队啊七路东行越不得，不利给鱼在小区路电梯，重新全用呢，他的用脚路得叫七星越解决于。鱼在蒙古内了开白过来，白酒七角铁，四九级七度开进的客车都没。他路前在沙堆的。
3: 六十九个国际外宾加东给这些国土统计的协同忙都当的，新旧设备给盟友东西，从头尾猛烈的起来，正中铁道，加表的铁骨呢就不得，新送了加表的，起来冲着了加表的这边外宾加东的，杨家的外部俺老下东陪住的，长不如忙都当的，官兵的外在派在的，加不加七路东就路让的去吧，日家给出皮人心的，俺老的四九级有这个，记者加进呢。
1: 来过的成就你啊，马路当的蒙古多这几门呢，马路当就路七段前有。农水部我这些市长宣布的南区，明年的起来争取的穷这几，电价就弄了马脚七百银呢，我们特别拖不拉我们些，等到电表皮的送，这个可是龙叔就交给你。明年的春节三段起来了，各地的一段忙都动了，解决了我。 我讲给一段特别长不了，切切的怕了不得。现在苏州公司，我讲给几个龙叔姐姐，几个嘛呢，搞了出一下群众投票。
3: 제조고인이 중국남배 팅럽지엔기 문세 퇴배 전다식 인라 문세 리리 교주다 공배동외 교수 개진식양인 롱아젠 중업아이 고조로 단계지 문세 교주고이 균제매바라 딩섭도 조신유 퇴급 대링 중국유가 산시행진 연락유관기 계점 주위에 의제협수사도기 존에대 묘제 교수 동규토 샤바다 길래기 경제협회지 총소 린진기 저슈 범마르 때네 멍의 고르교다 의 고르교 레드 그지치 초기유 미래외공 산시시안 린통추기 천재 길래시기 중국유관 린통추 연락유관규 아고로 치숨동 학삼기 의구다 멍의 도지기 레고 조비유 공사대 노르든 직접 진리 시험바 왕초이 레주 치료 침바티 안조로 응지 자당 파르자기 닌가 총도 친데 안조 응지 자당기 균도 틸레 중외 만에기 경근라 심제치 미규바 총송시 주유 로디샤르춘 계점 주외 마자코규 된라 코림 된바다 칭의 좀레 코주 니가 시제찬에 도념 중와 미만 쇼고르기 응지 자당 응바 제바 있는 지찬에 된부 중와 계점 주베 미만 쇼고르기 레고 망도 침베 나바 균투 투바 미만 쇼고르 디니 묘종 죽지테 폐주 지제 망도 침바제 란제기 응아르베 딤슈 딤베 응제 지람 뒤베 태기 뉴바야 균제 메바라 치료 조신유 응제니 계급기 디베 전주 뉴베 접적 개 침부식인 응제 계급 돕진 조경 교수 동교태 롱에 철교 전에나 통화를 꾸유 롱아젠 중업에 고수로로 랑게기 응제 뿌듀 콩빌라 되네 응제 벤조라 샴디슈바다 계급기 텁주라 샴디슈바 만주 팬들의

0: 우르수촌에 된티레 렌제 간야 제 메바시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세시니 로코리에 초기 비웨 네스나 동메 핀쇼키 중텔레 싱나 로코리에 신신타 튜모 멍조단키 치숨니 비웨 급구비에 산네키 팀구츠 개가랑 요바타 총계탄 쿠소 림카스 중키 신신 표시키 레네 망부시 토유비시
0: 세계넘버 2 공세선교를 연주시고 다와요준라다 렌지원두인 리생경코르난겐 덴지원제라지
1: 나타콩토우시 나라니토베지리야 콩리야 교도카시충소 나라니 수타이 치문능시 조베지리야 콩 미시엔타이 조미치케시리야 교르소 타나 랑키랑리야 수나기우유자 김혜니씨, 공개 나탕카체제, 소화사르부시 계약이 타지에서
2: 임지라, 나야 이 무배 내 포부자, 근데스체네 맨주치고 집에다
3: 다디 심제치고예요 마시 대샤이나, 매당제 맨주체비이나 대자아딘라, 편제 화장야구요르다 더도이나, 심감토네이네
4: 免許寫定著約人唐突浪你仍意了君多東君多真不是這樣日月瓦塔探你若東心坎地談了土古切鬼<音>

0: Tabri dan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 ki tirin kasan.
4: Zemlin ki tirin kasan.
5: Sagaligye gungkhamsa, siyamla zemlin ki tirin kasan shibili zen shuguyin. Tengdi le zen ki nang tun zo ni.
6: 习近平去人内自卫连接西部所我村龙年罗斯尔中国储备国谈王沪宁给有林坦美林都预备中国七雄罗民团结连奏给各部比连接连奏给操作库米坦雄明南卫国罗做大清理去敲端我中国坦乌鲁斯这瓦龙电立下去端确实个性预备国罗米特不仅女体中国坦二里娘们来给贴供撒巴人九七官地东归西北国罗
7: 从团部三个人政策片中央边角从团成员起同美重这天三个月至二零个月过了别地不给执行日龙官的团年中国团拉丁美林给这对三个单位过了所以下面听的里三个人团西部成了先说
5: 中国中央龙之年经济及立功给这次切笔习近平给人内在位来这些不谈乔丹内置这笔给几百万 나비 최기 공부 사부시버지 중국 외선 론예 카숨 사내디기 투지 진도 주비 체이치니 로세 기급 인진 리공소 로세 조준 연주를 토 동구 소유 로스 미만 사르지단 중앙 기지급 수지 기급 기조지 통륜기 제시들이 수위 친이 군에 레제 동비 충화의 딤지 수능화시 통륜기 딤지 친이나 习近平给 人内在位来之西北所 我村罗尼那 中国参议三路罗准队有请 基业书记习近平给 人内许下了松军七笔帖 蔡特通金谈 解用新日车给 天津杨部谈 定时被解解人路给走完 提醒空给 中华以龙阿东拉给 路遇人电笔 西北路遇了什么地呢金金七不解村个云 대단한 접지 무슨 논의나 중화의 시비에 뒤니

0: 미리기 소스탄 교아메비 돕슈응아바탄 중국티니 미리 까다르기 럽지 폭등문 규리용화를 꾸대동신 유버시 대야 로스의 변조를 지소 콤비동화단 첩지 전이기 투무무인비 미리리네 송경단 타르베동화탄 로스의 지소를 노차샤근 족중의 꾸대동규태 제시른 진린 첨부 유시 되나유 탈론니 중국탄 로스와라 친지조네 로초주랭의 과로외로 인신 中国大罗斯当一边国际级推木托对比中国大罗斯在这罗阳市今天主编蔡妮妮中国中央龙津年级级别共同罗斯密码三十档中央执照部以罗斯万田都东北七边在问议员习近平给人力这位累积西部团超短日记级别给级别嘛 나비 추기 공부 사업 시바지 무슨 로니 카슴 罗斯 기급 진동카탑 로스 기급 룽친 리군 완태 년진 리군소 조균 년주로토 짐시 동비 치신 유바시
1: 니차 중국 중앙 집세 주기 균례 어윤 개용 시주기 주시 왕고 닝키 비징토 유럽 타 미린 로초 초바디 중국 지게 토 로존 치켄 자리 현초기 급구비 린진 현초기 초수 코미타 쇼면 나와마세 유럽 타 미린 로초 초바디 中国企业图六种期刊在这里很错给用聪明推门措请听一别推门他检查哪有事况且但给个民主别中仓中出错听一别光团拉达团队定色起不他这个书记习近平给约罗林他米林给六种措不足呢龙文家口味定制措先头那位松懈给光团开前他 유럽타 미린 로브초 초보 존에 로갸드 주코르와르 증나우에 딤제 칭이키 광툰 케친 라다 툰큐 치바 수균상부 탈비동와 겐제쿠르와탄 체지 후다 조보지기 토네 치중토네 개컵기 철렌지웨 차샤 콩피타 춤제 티웨치와 토바 군디 동구시 송유브신 王沪宁期约罗布坦米林罗布坐坐别通的帕尔松托但给古车军空他罗电革命啊习近平给推入撒别中国开局电别基础人路给广巴地内罗森基地塔拉索对白局该其企业托罗布中期间次罗电革命啊但给干了年把他但给结束整个了车顿起归 中国南北停车间托教了官地东玩命内内部对比谈前期脚步谈当谈结合给国国谈企业托六种期间次上级送车前提给其企业托六种期间南给基础人路停车间期结合确用的组装级别将给给人部三百托前期脚步了车顿起归 然后组供了兄弟们内但给给其企业托六种期间谈
2: 制度级别这三都不谈但谈四兄弟企业图六种期间来团也不准备来说假期企业图六种期间勤细节了给我玩吃过人家等会期企业图六种期间来团过期但谈给客给其中谈四句拉达团过年点起不谈假期企业图六种期间期内部团别起不谈给客了相对书记库有也不护他中国一些送月 中国中央七夕局局委员中央特殊局部部长李干杰以书面创作作家南岳给用民办推错军联欧元联康期欧元战宣布约罗林塔米林期六座措不得中国企业图六种期间在这里很错给各级别林津很错给操作丁中立塔给用四主席主席宣布三十多单团穷为约罗林塔米林期六座措不得
0: 中国企业图六种期间中国杂志联错给各国别临阵联错给操作杨振起熊门冲突的收益不是俄罗斯总统普京给捏下了中国的阶段参政党话谈主席习近平给总统普京谈现状开心那年特别是被中文职位批给了卡叫电给谈切西规约 听有人不拿中文作大给制度探索军权团在中文职位军体的时间认为切不是个逆制团我学问别特别特别去过了的年中文职位了陆居人心团存大人心给冲着日团人不特别的观点当地几个你不用职位电柱将军用了切造我团绿开学给给你那语边 龙松局特别去年来给几个前边职位三百卡叫电给切约 俄罗斯家对中国胸责签目和张汉会议讨论你中国为了特区年龄弱地这话组内罗松就可为了是主席习近平谈总统普京给特区你这话 기급입이 수준기 막던 칩시 내튼리 기회 기급 침부의 저와 사부조부터 기급 침부터 김지 기급으로 편지의 진조타 락삼수미 침튼냠니 니그니비지기 미비되유 초니비 기급소서의 대외 기변타 저와 유비 내튼티 더더 바르숨도 편지의 갑교로 타지도 치부터 기지내튼 최 튼지로 쇼디 탐습치파 냠지 기조 디와르 치비 기지 말라타 기지 제침 멍실 치비 기지 직람 송경 타지도 치바 전화 진루타 전화 첩실은 뭐고 제치디 기지 직람 티웨 슝자타 록퉁게 초스 페겐주 유로 냠도 군디 다 유지 송바시 장한회의 롱은니링의 친이기 라소 뒤디 자조 냠레 피기게 멍시 된도 당유 탈로니 중의 김진 자조 냠레 친이를 민다 꾸니 로니슈 쟁의 과로외로시 龙尼是怎样的事中为他的帕的松土轻易给广团组织的前年却你比这玩了陆巨人心给穷巨用玩的观点当月你懂九个罗罗几个你比做大给几个你比这话题中为退入三百却用给特别粘烈肉点这玩了人不是切于切不着那位中为这玩了拉里安陆巨人心给人不是听习穷年 초니뷰캡공카기냠레티초용네피겐조웨뉴람토규규 中国罗州州对马拉我的随从队肉地几个七只安汤部内部军权节约你都你在住旅到汤部内西边爬拉却你部从队恩部罗阿国的同志路接近个军恩尼塔切瓦西的三亚基辛部提推送来家家九个团成群队员爬拉约几个你部娘们来给念着团拍手军队安文行女主编军集团前年强烈出蓝三级爬拉
3: 正经变就是偏见的，讲到天牛超级不怕了。中央我们娘们来给南端体外定时不谈，却不讲体外加起话，就在体外拖节确实关键没不啦。偏见着性有些松多，张海会议，老不是老及军进前的，没得没得怕了，这团给退了给，这就心不准确。他说你中央老不是两个错落音不谈。
0: 天呢，几个你不做大给明儿的写错不谈，终究了看错吧，破了米不借给特别具体开心些谈。明儿不念明儿怕了，这天军人吃不谈，没确定你给这大谈不懂话。你给你别问久了吃不借给，我就给吃的皮实。明儿了，中午老不是娘们俩养完大大的皮我谈，有时冲这托面，瞧你不，其中老么吃给了咱们吃不谈，瞧你不娘们俩老面的给这些谈，那么着。
3: 家的恶就拉咱们娘都准不了，几个女兵没满呢，平均给一穷为做什么切切的骗我谈。许女没确定那别的给，结果出去退不穷去。中午老师龙国组织三百的前提，几个女兵老师结婚给巧用给娘们俺们为舍不得动话谈。巧女兵话了，其中老么军队忙得动话，日常别的谈先点不说用，趁些团结了，先别平均接些人认不接了兄弟姐妹。
1: 给个你比训练什么呢？没得没得怕了，咋着跟东西点不接不谈，几军进进突破，才有人写松多。你先看中国塔，而且给个你比做大起，每套评论给那团体给层点别别接那话谈，每套评论贴是说话的两门切割，每团那又不是。 明儿中国堂二十八日起，这娃几千年颠簸军统中国堂。中国堂二十几层天别特具给典礼之位，年年三百点去签约。每套评论给给各千部年延别中国堂二十七年别。老党这年每套评论批改堂，举供了官地动画天内。给各年别做大给推门文字，团结七百十只村组实现了。 米特人女给明日给西北亚团团给积极做给推门的给了，相对体外内部学校的工地讲东西是，人女破旧的工友成为集中物。中国团二日米特人女开矿所别日团，伢们来起手，切入东土面体。米特人女老在人博团，伢就开的东莞工地东局团中华园了。铁团团内成为人个团战路了，开点农田全部团养中华园。二日给团论清楚了吧？ 激情过激，每套人类都比人民西北人心田别战乱去吞吐。中国团二零年来体外开放起话的口头口气，听满点用语。

0: 초니가 미탑 증류 캡콘수 투몬키 키베 망부 휴베 젠즈 탄 젠괴키 섬시레 게네 투몬토 미탑 증류 피게르 예쇼 윤디 치구 중부탄 아리니키 냠제게 초키 초친토 초소수 미탑 증류 고르키 추출러 민다고부타 게컴니키 제람니키 테 근대정신기 지도탄 랭원 균통체부터 초원이게 캡콘 개첸 디나 개첸된 배념구 지도바 세세 강례 체육 중국 초원에 어르츠비 개지 지초탄 지도탄 퉁조르 지수 치르단디 원진지 퉁개 캡틴 배 콜라시비 미탑신류 주경 중시탄 세시 천댄체교로 군대동도유 내리기 용캡동 원진체 퉁 中国塔二零一波米特人女郎子也行就三倍塔捏着德国托丹所以路子所所让随做那个卡车是一个塔给个你给娘娘了是不是人心年前天月去年不偏村增加起别门系托列些是不是塔你给你偏给我切的米特不了地年人女郎子偏给他偏去卡别东哥了共有了滚的东哥 어제 마성 지천 천재 제담 처지기 투디토 미탑 진료 협공수 점링키 계급 친부 니바 토락단 진행 냠레 제디 라제티 미시 용러 디기 워마 준토베 겐린 치구 시팅규 촘제 라린토네 중부타 어제 미탑 진료 냠레르 명원배 도부쇼 하잔 치부 규바타 니기니편 운규로 용토바 자주 강리 총유 중국의 콜라시비 미탑 증류기 직다 캐비유캔 계급 치수탄 콜라시비 증류 지구르키 구수 캐친식도 교리네 어리 키레러 양신 갸치외 총재 고급 코든 체규 중국의 만에마와탄 변유치외 콩두 비입 침보러 점린 용기리지 카키 균투안 도구르치바탄 인웨이다탄 웨이런 超威 록진 치소소 어제 천재 캐릭터 중국 미탑 증류 라지 쿠르요 탄지투 후다 체디 레고 남한 냠주 체유 联想 초배 인웨이다타 냠제토 미탑 증류기 짐데 소저 존네 튠사베 증류기 멍시 지구 튜모토 구제 체디 튠레 짐보르 느바탐 편제 되유 외주 냠레기 비춘접 탄심에 토네 중국탄 아리 미탑 신뉴 냠레기 라즈에타 촘자 튠레지 기가게도르디 초니가 뉴부튠베 사르뚜기 군뉴 듄토바 강내 춘유 미탑 신뉴 렉초수 피와타 미시 용러 디기 준토베 개년 체규티네 중국탄 아리 개컴니부 미탑 신뉴 캡콘 난키 튜몬키 키벤 치슈식시 아리 초기 중국 초탄 냠토 교티
1: 레몬러슝눈타 Sargobashigi, Chidangabe Tse Jupchini, Jungutan Ari Gigab Nibus of Dawara Shenzum Nani, Joy Benjur Sondu Sobara, Chione Tonyum Tai, Gizendembe Chumje Tobi Kapjana Yu. Sondunbu, Benjur Sondu Chumugi Chumje Gorgi Nizu Tiwema Wajunan Jigam Shitibara. Jinzebe, Jungutan Ari Gigab Nibus of Dabijin to Shenzum Nandi, Benjur Sondu Ginetuna Chudru Dingsam Nani. 기금리뷰 벤저로 총둔 지위 피기를 가져온 아르웨 세둔타 탑주기 치둔나 유지성부타 진저비 진등아비 체조섬니 중외 벤저로 총둔 초비 로코리아라 벤저로 총둔기 최미치디 기금리뷰 접다 신좀능기로 벤저로 총둔 기업공기 체지치유 최미치지 초니뷰 접다기 튜몽은 지케진 접치도 체디 벤저 진조타 시드냠니 냠레 니비지게 자든 균형 체니 초니게 도구르 집에 변조로 총동기 내퇴에 타주다 무주 냠레 나르레 갸기 도바라 학삼 남다타 띵서바 계전된 버지기 비리단 최면 체유버시 대제 초니비 좀제기 집진 낭된 고라 최면 차츠부 체브라 계전된 비 투몽은지 총 유지성도 진조베트동 민아라 초니뷰 벤조르 총동 캡공의 토비 통미 총제조니 샴세기 초 카시에토네 천유버디 태양직내 초니뷰 투규 천묘기 총제 모두 튼규 야부치범마세 제유고제규지티 개전된비 투무문진총유 니네 총동 린진현조타 마조 린진현조 주바라 초니가라 미튼총니

0: 이내티 중바진의 비리기 촘친 더불교교 저와 유지 솜시 리유진의로 개정염질롭친키 로지 메디 로냐오기 라디밀린타 중구저와티 벤조 총튼타 멍시지구족준키 냠레 코나르 춘진팁금인바 링내르데네 삼시타 직숑링무 슈노소경치기 멍시티외 덴토동구시 솜바지 가메티토니 중국탄 라디밀린와르키저와 니즈레마데바 카스에토 조신규바디 퇴용오메 유진조대저와니 키벤키저와자민바 티외시베와르키펜춘 삼시타 펜춘니와르제로시긴바 춘토구규비시 촌친티니 초진니 치동치비 티디식민라 키벤코너링웨 춘문조지시가미 티가르냠 도용켄츠 심난르 펜춘 얌제타 심산장네 티가르 초니뷰 코알린단 심신 토바타 라섬 수미기 이치 군체메바 토보유브시 니동캠이 니슈쟁르 도왕아바 중국탄 라디밀링키 튜몬티시 랭디 급시비 보장지베 촌도 비진토 초바타 초니뷰 라단티네 튠지타 피게 시비 시디 망심제기 도구이 쳔봉아 라린다르구 초규 로지진 이체난괴베 투몽킹문진탄 두바티다 십자탄 퇴외기 나바르 교신유베 중국탄 라디밀링키 냠레 균체메바 띵섭탄 댄디도 조신유 급사베 중국탄 라디밀링키 시베 링디탄 추둔총베 링디 피게 링디지 안지수니르와탄 중국식제 초바탄 링내 꼴규침둔 롱엔 투친탄 롱엔 사콜치에 라디밀링키 개큰 망보르규티 사네티가 중국의 철업식 출화시 중국초기 바즈르타 아根廷 칠리 피루 우르구이소 개큰러 투첸 구미 구비 시주 최대가 라다체신 중국탄 라디밀링키 칼람 균체메바 망토친바타 민나조우 닌신 망토친규 라디밀링키 슈노 티웨망웨 게이탄 중국르 심주치고 초규라 중국와 티웨망웨 라디밀링토 규티 라디밀링러 규륜치고 유비시 티탄첩지 라디밀링키 링네기 시구야 나르충용미베 뉴세토네 중국르 랩디 주기딘라 동원수 네비시러 규르 유비시 라디밀링키 구제타 삼로탄 조심제 중국의 서시체메토 투몽키 문진 나르웨 망토조신규 로디다난 라디밀링키 서시체모르 교급 균도친비 용초시 나르웨 용급유 문체 중국탄 라디밀링와르키 냠레고링급 센친탄 디르카 초급 장람제기 골 망치와링급유 웬간타제 로칸탄 德卡尔康 비송康 基础指挥雷地 熊诺区军电器措计 偏村期松年康萨尔通局 且基当托南为却尼比尼姆归期 中国坦拉丁米林瓦尔期指挥 体外定色别中国队形局不是 拉丁米林期熊诺区一个乐地年 中国西多天满期不谈 中国罗伯伯拉丁米林期总伯伯应追四不列 江塔人为甘肃前某西多切地 中国坦拉丁米林瓦尔奇 日龙主为中塔体位三点土中业一不是
1: 你也知道 娘子也做主题坦行列增组坦 怎么林主题恰的归属 娘子也做七别特别是连做记忆 娘子也做七别特别是连做记忆 苏丹给米奇切东古兵恶就这么了 主题电价没被内最策进切于不坦 다와초바라 조리군비 투지차로단 첩지 니주티 나르웨 지도동주 유지지된도 케데 동도 나르웨자 차도송치 수단기 다부아르 창마타 다부아르 로마 카르코벤 로마지 나데숨기 서구 줍시잠라 모기 튕기 윤바시 니도 니사숨르웨 다와시비 체이주행은니 수단마우초타 로규르봉디와라 게사 카도모르 차구의 동토중니 먹주기 매지 서구 시엔도 협유바시 콜레시비동토르토고르치비 차부동토 체유탄 튠긴기 청신 즈그 남장기 청실의 문바라 소단토 로숨라잠 균둥아 차부동토 튠네 용다리야 미칭아다 고동잠 길람도 셔르바시 론디시르즌 동토초카니 미메 남주단네 잡구 양양 체부단 쳄지 촘르탄 추고된 말라 면주 즉시 속이 지구라 돌균단윤 미메 남주 잡구 체버티 소단기

0: 개용기 미티고 기참 나고나 네메 유갸르도 교와타 메주지구 갸지 십주잠 균딘 따라 코르규 제답체네 쭉시에서 림네 양양 튼신규 냠디게 조기 지시 돔지 체바르시나 수단기 미치 솜돈 십기잠라 미주린루기 로규르 고고 유바티 개용 민부르기 솜진니 잠송규 퇴자정신기 초주 밀리비 내두의 첩진 용캡도 내부타 문바체나 타로 롱아민기 치부치 개주 캔니타 아동잠라 슈킨팀니 너니리 개주 듄잠 퍼규인바시 잠리초대전주기 지겹린진 탄데사이 수단기 먹추기 채소라 똘라동신 유부타 민남기 치시제원자 초신 유빈하 대탄탄추 사자 된자제 추유지주 유부시 위샤르기 튜브기 쇼킨티브 완키 소단 게난기 사제탄 뷰제기 진공 나르레 파르니 로교르므에서 긴진기 마네 갸진 휴쟁아 파르규 냠리게조 미주르인 로레든 긴긴고르 총지 쉼바타 자자 로교 튠주르바 지조 플라이처이 소단기 제류 체가삼 초고서규기 코르르 딘구이 기급티 모딥 튜지조 찬일 유비관키 제류 코즈 응고르갸삼야나 민당위 니즈튜니 소단긴 조리냠니 응아르웨자 차도 주규 리지준도 냠리게조기 청시르시나 니도니서주르 다와 시비 바라 소단기 니도니서주르 미추르니그 고요고타 카데 쪽비 체시 남자네 갸진 이슈 잠르마도 멍위기 갸뀨르 토미비시 Nyamdi gezo sarbe chargui shu yi yongzha chebi nyeshu lingwen para. Gyuntu dungtu li sudangi benzor nyamgui du sonne, lo sumchul hazam chirshu tibetabur kyur yuqin. Kedi dungtu nyedong sumchul lo par gyuntu chichi uibu uigyan gyaji chukju li gyesi batan. Shukin tibi minboro chingadong niki sin yunbashin. Nyamdi gezo yi cho ka ni zhengzingi chaju bezam jo batan, mangcho dan mangju jigui songyong chiba. Michu Pargyamgi Denjataan Yungyuru Shardong Jilin Gyanin Chiba. Rokyur Chishu Chirdongwa Jichini, Tuibab Ngarwe Dukdu Minzhuwa Chigubi Mbigu Shundu.
1: Yiren Nyanjur Ki Jizi Nyinyin Biwe Nintzuida Na, Homuzi Tsukhu Ki Chuzin Shachui Ki Choktu Rishu Mala Kyungyong Ne Gochi Yubata. Kola Shibu Chudataan Chubun Ki Chuzi Nishu Zabshi Rin Ki Tuncim Kengzhong Le Shachui Rishu Chi Choku Yubashi. 这一年，伊人伊斯兰萨基苏马空多措马基，第一次被驱逐尼舒泽西人，看出新尼舒泽西了，这个朝鲜突击，萨基苏马基，团结七八马塞，电价给零七八内催我，霍姆茨出库，举托越界亵渎。这一年，日中央门吉康基，日措马基林肯当真基蒙住阿玛，阿热加措尔个性越八马塞。 而以一人的名别，蹉跎高动吃住了模特夹表吃个饮食些月，而以中央门的看起，这个高动起特拉达突表了给人吃起，而以马起从来出生家的女生呢，除了狗头就越不谈，明儿而以马起二心为啥子狗头，细菌气味，马吞规制所下起的，一人了名别马吞他蹉跎吃住了给表吃个饮食些月不是。
2: 生个林个，控制了这年准暑期，密码加出来他做个应，来前景困难看得不是拉些。第三年，客人去社交订阅。
3: 八岁刚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团圆他，是不是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难瞧。
2: 前我对讲吧，擦糖啊，这农场就变呢，第三年也偏到越是。
4: 第三年，客人去社保都有。
2: 谢了，区别几里啊，恐怕加百倍呢。此前我就用途不是。
4: 那个土地上把干活的兄弟呢，吕军因为买菜看到呀，让国人改变你这类越土不的。
2: 第三年，客人去吃南越，
4: 看你一娃去呢，通过杨家的偏学东土。
2: 结果吃吃龙珠杨氏菜呢，第三年偏多钱不要吃。
4: 第三年，土地上南部贵族土囊吃贵别，吃完喜庆。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5: 这个给可以用哪里压得住这？地摊给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大南北京街的十六街了，现在。
6: Kuarhun uarkala lontingi shukubi xarngir.